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9월 13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름다운 하늘과 초롬의 찬양입니다.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먼저 들으셨어요. 홈프리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만유의 주제 3186번께서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청하셨습니다. 네팔의 빙하붕괴, 우리 사람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9월 둘째 주일 이 시간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유의 주제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이 시간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는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죠?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 주일 이 시간에만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아이언비님 가족 모두 교회 가는 길이시라고요. 오늘 성가대곡이 꽃들도인데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꽃들도 노아티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3665번께서는 매 주일 아침 자동차로 교회 가는데 하늘이 참 다양하고 멋지고 예뻐요. 요즘 정말 하늘 예뻤죠. 참 아름다워라 청해 주셔서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바비 제이미슨의 허무한 날에는 전도서를 읽는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그러하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한다. 양치질은 행복과 관계가 있을까? 이가 썩어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전도서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조리 관찰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했던 철학책이다. 저자는 모든 것을 얻고도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져도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코헬렛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그는 마치 재물을 모으듯 지혜를 모았다. 전도서 2장 3절에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온갖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조사했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서의 저자가 해 아래 삶을 관찰한 결과에 동의할 것이다. 그가 관찰한 사항은 대부분 쉽지 않고 분명한 답도 없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그는 행복이 가진 문제점에서 해법으로,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자주 관심을 돌린다. 전도서에는 답보다 질문이 훨씬 많다. 누가? 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어쩌면 나쁜 답보다 좋은 질문이 나을지 모른다. 코헬렛의 질문은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손길은 아닐까?

행복의 열쇠 발자국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포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There is a Fountain, 후힘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441번께서 그대 창가에 파이팅!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로 견딜 수 있네요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지난주의 얘기죠.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기온차가 낮과 밤이 크게 나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로즈가든님, 교회 예배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방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0326번께서 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원한 설레임님, 평소에 새벽 5시에 듣다가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듣게 되니 참 좋네요. CBS 음악 FM 새벽에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또 표준 FM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에서 뵙게 되니 저도 참 좋네요. 좋은 곡들 많이 들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사드리고요. 좋은 곡들 정말 많죠.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이렇게 시와 그림 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유리정은님께서는 모세의 노래를 정해 주셨고 휴대전화 뒷번호 4958번께서는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신예숙님께서는 또 아버지의 응원가. 세 곡 모두 너무 좋죠.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한 곡만 함께 합니다. 시와 그림의 모세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2262번 정하신 러브 퍼스트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합니다.

기원한 가을을 맞아 온 교우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소서. 유동근님께서 동방현주의 사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CBS 노컷뉴스 듣고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예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에 영화가 뭘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핵심 작품상으로 꼽힙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대응 전략도 논의될 예정인데 각종 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뒤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떤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

0: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며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이 차별이나 통행료, 허가 없이 개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교부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만에서 14일 회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당초 예상됐던 올해 오픈 AI 기업 공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경제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하기에 매우 적절치 않은 시기라며 안전과 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발전으로 인류가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이나 파국을 맞을 확률을 10%가량 감소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픈 AI는 앞서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번 발표로 일정이 전면 보류되거나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에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민호기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일 그대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여는 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5632번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음악가 칼마리아 본 베버의 작곡이라 더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 나눠주시면 됩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찬슨.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조이앤 로리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아침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번에는 2933번께서 청하신 곡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준비했고요. 이어서 2710번께서 9월 오늘도 3시 교회 가는 우리 가족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을 청해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그리고 내영훈의 극히 깊은 데서 접속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거룩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는 사실은 이 열왕기상을 네다섯 번 설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이, 이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하기엔 대단히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목사들은 사실은 설교 시간에 오늘날은 별로 만약에 한다면 스킵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영적인 대결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장소는 갈멜산 정상입니다. 한쪽은 바할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바할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에요. 우상의 선지자들. 또 한쪽은 외로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죠. 여러분, 이 두 진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처음 밝히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진영이 있고 세속의 가치대로 사는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수는 그런데 훨씬 더 세속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이 가운데 그 시대도 그렇게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남북이 나뉘어졌고 솔로몬의 결혼 정책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가장 극심했었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3년 반 동안 오늘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죠. 여러분, 이 지독한 가뭄으로 땅이 정말 쩍쩍 갈라지고 찢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그보다 더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1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했었던 이야기가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얘기해요. 정말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을 이 정상에서 벌일 텐데 만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이쪽 저쪽에서 놀다는 뜻이에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도 놀고 저쪽에서도 놀고 이쪽에서도 기웃거리고 저쪽에서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쩔뚝거리다, 절뚝거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불신앙보다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과 가치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혼합주의, 타협주의예요. 갈멜산 대견의 핵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를 입혀가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광란의 몸짓을 하죠. 그런데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은 실제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 특별히 풍요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신 우상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알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비는 농경 문화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이, 그런데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인격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의 풍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격체가 어떤 신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문란한 성적인 행위도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와 유럽을 초대교회 시절에 전도할 때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도시를 다니죠. 아데미 신전 같은 곳에.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 여러분 매음 행위를 하는 것 다 여기에서 시작되고 비롯된 거예요.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남신 여신인데 밑에 있는 인간들이 음행하는 행위를 보고 흥분한 바알과 아스타롯도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그런 논리죠. 내 풍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풍요만 보장됐다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이 짓밟힐 때, 무시당할 때, 잠식될 때는 언제냐면 생존이 가치를 잡아먹을 때 그래요. 생존이 가치를 잠식시킬 때 인간의 존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잘 살면 됐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해서 다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면서 또 우상에 가서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이 끝난 후에 아무 대답도 없자 드디어 엘리야가 자신이 기도를 시작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제단,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그 율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었던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 생존하면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인격과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는 이 수축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라파.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치료를 왜 해요?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너진 예배,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 예배를 원래대로 되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그냥 돌덩어리를 쌓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그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기적은 결코 무질서나 인간의 흥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의 질서와 올바른 예배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4통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 그 나무 위에 3번에 걸쳐서 거의 12통의 물을 막 번제물과 도랑이 가득하도록 물을 붓죠. 많은 설교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12통의 물을 어디서 빌려왔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불가능한 순종을 할때그 순종의 크기만큼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 해서 순종을 강조해요. 그런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전 정확하게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소중한 물을 정말 과하도록 계속 붓죠. 그 얘기는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라는데 여기다가 가득 부어서 여기다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바싹 말라야 불이 잘 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을 붓는 거예요. 이까진 물 때문에 불을 못 피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못했다는 거죠. 말라 있을 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득 붓고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까지

넘어서는 그런 의미는 바알은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소제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뭘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나와요. 오직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끝에도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부족할 때는 하나님 채워달라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승진하게 해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무엇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거기까지 머물면 기도의 목적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성취된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신 것과가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부흥과 회복과 삶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분의 주권에 맞춰져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물을 부어놨었던 그곳에 불이 임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죠. 번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39절에 그 모습을 보고 머뭇거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부복하게 되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39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거룩함이자 우상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재물을 수납하는 불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적인 삶이 머뭇거리지 않는지, 나의 예배가 언약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나의 기도가 기도의 목적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 성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판단하는 것은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응답을 잘 성찰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가 맞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기도가 맞다고 그러고 그런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파의 예배, 무너진 나의 예배, 무너진 나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복이, 그게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정화, 깨끗하게 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뭄을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내 삶의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기도 이 입이 안 열어지느냐, 세속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속의 삶의 방식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르짖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머뭇머뭇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서 세속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돌이켜서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고상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가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꼭 소란스럽게 기도해야 돼? 다 알고 계시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이민족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게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은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그래도 너희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이루어줄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땅을 회복하고 포로로 끝내겠다라고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순종과 기도라는 통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세속에 계속 물들어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 언약이 점점 그 사람에게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얘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행위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갑자기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저랑 어디 신방 가시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가면 기도 순서를 인도자님도 드리고 함께 동행한 분들 받으십니다. 가끔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왜 못할까요?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되는 것은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과 역사 속에 성취되는 통로, 그 신뢰의 고백, 주권의 인정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경험한 거예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그 시기에 이론적인 것은 정말 많이, 저는 신학교 때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그 책이 오히려 저를 기도를 막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옳은 기도인가라고 자꾸 묻다 보니까. 그러는데 6년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목회 현장에서 시골 교회에서 처절하게 목회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입을 한번 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 설교도 듣지만 여러분은 유튜브로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일주일에 여러 번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하고 유튜브 따라다니고 주일날 설교 들은 것, 이 많은 설교들 여러분 들으셔서 많이 듣는데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세속의 힘이 너무 커요. 850이에요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850보다 더 크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이 큰 도움을 얻고 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도 깊어지고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한 발짝 더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광란을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얘기할 때 바알 의 우상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교도적인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거림을 이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머뭇머뭇거림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머뭇머뭇거림이 기도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입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입을 열어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또박또박 기도할 것인가. 매일 침묵만 기도할 것인가? 저는 막 어떤 여러분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발성을 해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물론 침묵도 마찬가지지만, 내 침묵은 훈련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딴 생각을 많이 하죠. 딴 생각을 많이 하다가 깊은 곳에 가죠. 그 기도도 하지만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늘고 깊어집니다. 저의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입을 떼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오늘 그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청동 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뒤인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진퇴 여부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석 물가 대책과 정기국회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용해인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핵심 작품상으로 꼽힙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TNS 캐처호 전복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차 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석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km, 세로 252km 구역에서

0: 수색을 벌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차 야간 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당초 예상됐던 올해 오픈 AI 기업 공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경제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하기에 매우 적절치 않은 시기라며 안전과 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 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납니다. 핸들 왼쪽으로 두 번 더 돌리고 오케이 그대로 후진 투신호로 척척 알려주죠. 과일 담은 비닐봉지가 터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어디선가 또 누군가 나타나서 다 주워 담고는 흩어지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일처럼 나서주는 사람들. 누군가는 오지라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다정해지는 것 같아요.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마음이 가득해지는 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박수진, 주리, 전은주가 함께한 좋아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는 주일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어떤 찬양 같이 들으면 좋을까요? 다정한 여러분의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좋은 씨앗의 친구 1, 이길승 닮아가네 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은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범키의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아가파워 워십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듣고요.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의 겨자씨. 나는 종종 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연주자들을 만납니다. 악기가 어딘가 틀어지거나 변해서 둔하거나 날카롭거나 막힌 소리를 낼 때 연주자들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악기를 들고 와 내게 조율을 맡깁니다. 저는 이런 경험으로 신과 세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깨닫습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도 악기 대신 자기가 직접 소리를 냄으로써 고통을 줄이고자 하지 않지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전능하지만 우리 대신 노래를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진 음을 내도 그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지언정 우리 대신 노래 부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울림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기처럼 잘 조율되면 다시 아름답게 울릴 수 있습니다. 조율된 인간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의 길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결국 세상에 복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성화해 갑니다. 성화의 과정은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협업입니다. 공동의 울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의 책 가문비 나무의 노래 가운데서 함께 나눴고요. 김브라이언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두 곡 준비했어요. 강성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양아인의 목소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

0: 김범실 씨.
1: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임시 소방수로 선택된 로베르토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코칭 스태프와 함께 입국해 A매치 6경기 지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신을 보좌할 코칭 스태프 5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대면 면접 과정에서 독보적인 열의와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줬다며 지난 1일 임시 사령탑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 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지냈고 2019년 스페인 대표팀을 잠시 지휘한 이후 모나코, 그라나다, 소치 등을 이끌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건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TNS 캐처 호 전복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차 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석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km, 세로 252km 구역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차 야간 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0: C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소설가 하루키는 새벽 4시에 글을 쓰기 위해 저녁 9시면 잠드는 습관을 평생 고수하고 있다죠. 차이코프스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의 산책만큼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가사일과 습작을 병행했던 작가 앨리스 먼로는 오후에 낮잠을, 병약했던 화가 호안 미로는 격렬한 운동을 거르지 않았답니다. 이쯤 되면 습관이 곧 그 사람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좋은 습관이 좋은 예술가를 만드는 필수 조건은 아니겠지만 괜찮은 습관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일상은 결국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니까요. 산책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음악 듣는 습관, 명상하는 습관, 이 좋은 것은 지인들과 나누는 습관 등등.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9월 13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엔싱크의 This I Promise You였습니다. 아침에는 좀 더 일찍 움직이는 습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습관, 커피를 마실 때는 꼭 옆자리 동료 커피까지 사오는 습관, 좋은 음악이나 마음에 드는 영화는 주변에 권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좋은 습관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나쁜 습관은 저절로 몸에 밴다고 하죠. 좋은 습관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여기는 걸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혼자만의 의식.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고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대학.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믿고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파란파도님 신청하셨고요. 포 사이먼의 덩컨, 또 마몰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헐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였습니다. 6291님이 아, 찬바람이 슬슬 불려고 하니까 예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종로 코아툴. 와, 이거 오랜만이네요. 코아툴. 극장에서 미리 예매한 영화 사랑과 영혼을 봤습니다. 그녀와 약속하고 극장 앞에서 정장까지 입고 멋내고 나갔는데 바람을 맞은 아픔이 점점점 인생 최초의 바람이었는데 그때 날짜가 12월 24일이라 까먹지도 않네요. 눈까지 내렸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지 가을만 돼도 벌써 그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이고, 당신은 뭐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연락을 당장할 방법은 없고 어떡하나, 그분도 좀 발을 동동 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랬겠죠?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더 연락을 못했다는, 아마 그녀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6291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거다 믿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지리사님,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해요. The Prayer.

네, 거기였어요. 기타 소리가 좀 좋죠. Not going anywhere. 그리고 수토박이님이 신청하신, 와, 예전에 라디오 경음악 있었잖아요. 그런 곡으로도, 시그널로도 사용됐던 음악이죠. 콜린 블러스턴의 Tiger in the Night, 또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0504님. 요즘이요, 별일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좀 지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특별한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게 참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나 돌아보게 되고요. 오늘은 제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렵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주말에 쉬어가고 채워가는 거죠.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몸은 물론이고요. 정서적으로도 여름과는 매우 다른 요즘이죠.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도 잘 안 마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아, 좀 마시고 싶다 생각해서 이번 주는 여러 잔 마신 것 같아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을을 느끼기 좋은 곡들 함께하죠. 진원님이 신청하신 더스틴 스프링필드입니다. Windmills of Your Mind.

조리시아 향기님, 체인지 몬스터님, 홍차곤듀님,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 커피였고요.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윈드밀스 of your mind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듀엣곡으로 준비했어요. 캔디핑님, 피터 세트라, 쉐어가 노래합니다. After All.

베타 세트라 쉐어의 After All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 송 1부 됐는데요. 7651님 지금 띄울게요.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핵심 작품상으로 꼽힙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를 통해 이 감독의 수상 사실을 알리며 감독님과 모든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임시 소방수로 선택된 로베르트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코칭 스태프와 함께 입국해 A매치 6경기 지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신을 보좌할 코칭 스태프 5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대면 면접 과정에서 독보적인 열의와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줬다며 지난 1일 임시사령탑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 바르셀로나의 수석 코치를 지냈고 2019년 스페인 대표팀을 잠시 지휘한 이후 모나코, 그라나다, 소치 등을 이끌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건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김윤주입니다.
13: CBS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0: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1시 5분입니다.

0: 2부에서도 여러분이 신청하신 곡들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

계시죠?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누가 그래? 그 정도 될까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노래 Who Says? 셀레나 고메스 앤 더 씬 함께 했고요. 또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블루의 All Rise, 달릴레오님 남겨주신 제니퍼 로페스의 Brav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이 올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바람이라고 하죠.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끝엔 어느새 기분 좋은 선선함이 담겨 있는데요. 계절이 주는 이런 다정한 변화 덕분에 마음과 몸이 가볍고 경쾌해지는 요즘입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계속 누워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날이죠. 창문을 열어두고 산뜻한 바람 한 줌 집안에 들여놓으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생각들도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팝의 미로는 로비 윌리엄스의 Go Gentle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거인이 되고 세상은 작게 느껴지도록 노력하라. 이런 가사의 Go Gentle. 이 곡은 영국의 팝스타 로비 윌리엄스가 2013년도에 발표한 노래로 딸 테디에게 바치는 아빠의 사랑과 당부를 담은 노래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유연하고 태연하게 너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아빠의 따뜻한 조언인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로비 윌리엄스는 해군 선장 제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딸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끌어주는 선장으로서 아빠의 역할을 위트 있게 표현했습니다. 유쾌한 에너지의 악동이라 불리던 로비 윌리엄스, 그가 전하는 진심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로비 윌리엄스의 Go Gentle입니다.

카베메로 루비 윌리엄스의 Go Gentle이었습니다. 9월 13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 더 이어가고요. 에드 슈런이에요. Bad Habits. 1, 2, 3, 4.

존 케이의 Parasuit였고요. 칼리 레이 젭슨의 Call Me Maybe, 에드션의 Bad Habits까지 전했습니다. 2362님, 지순이 뭐예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 음악 들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와, 진짜 몇 주 만에 덥다는 얘기도 쏙 들어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안녕하신 거죠?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가을 여행길에 우리가 여행은 못 가도 플레이리스트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곡들 함께합니다. 이어서 하총님 칼라 브룬이에요. Stand by your man.

살아나는 최순자님,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이었고요. 아이리스님, 스팅의 Fields of Gold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5359님 조지 베이커 셀렉션 I've been away too long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0: 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국가대표 축구팀 임시감독이 태극전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표팀 임시감독은 5명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며 국내 축구팬을 향해 첫인사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한 성적 속에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을 대신해 9월에서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 사령탑을 공개 채용했고 지난 1일 소방수 역할로 모레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모레노 감독은 내일 오후 2시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과 함께 9-10월 A매치에 출전할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핵심 작품상으로 꼽힙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를 통해 이 감독의 수상 사실을 알리며 감독님과 모든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9월 13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임상아 뮤지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매일 이렇게 시작할 때 인사를 드릴 때 Song for you 이 멜로디를 붙여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송디 그거 왜 그렇게 느끼해요? 하는 송편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또 시작하기 전에 목에 이게 잘 방송돼야 되잖아요. 살짝 기름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터 느낌 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버전도

사실 시도를 좀 해봤었습니다. 뭐 그냥 Song for You 해본 적도 있었고요.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아,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이 버전이 가장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힙합 버전, 랩 버전, 트로트 버전, 뭐 R&B 저다 가능합니다. 일단 따로 원하는 버전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언제든 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고요. A면에서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콩콩찬찬 노래디깅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을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유목 청취자분들 잠시만 멈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놀러 오신 우리 송편님들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성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왕서방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 전곡은 진주 에브리바디.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파고파고 들어가는 쿵쿵찬찬 누리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누리디깅. 자 오늘도 우리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에 노래 이어붙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분명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송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제든 간단한 이유와 함께 신청곡 남겨주시면은 그 곡이 또 이 코너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유롭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디깅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6678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화가 나면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이에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젊음이 좋네요. 코요테 빙고 신청합니다. 근데 6678번님 화를 뭐 많이 내는 게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화를 내야 할 때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참지 말아야 할 때 또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6678번님처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D-103일이라고 합니다.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이 노래의 세 곡은요. 크리스마스의 솔로들의 화를 한번 도두는 노래로 이어가 봅니다. 코요테 빙고에 이은 PD의 선곡은요. OPPA007의 와요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은 DJ의 선곡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요테 빙고 OPPA 007 와요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은 저의 디깅 곡은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이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솔로들의 화를 돋우는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송디는 이 노래 세 곡을 듣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은 추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 잼잼님의 사연입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 가능한가요? 이 노래 들으면 평소 무뚝뚝하시던 저희 아빠가 연세 들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요새 하늘도 파랗고요. 맞아요. 이게 노래라는 게 날씨, 환경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정은지 하늘바라기가 최근에 또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듣기에 좋은 그런 뭔가 선선하고

맑고 하늘은 높고 그런 날씨죠. 정은지 하늘바라기에 이은 먼저 송디의 디긴 곡은요.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은 PDA의 선곡도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은지 하늘바라기 태연 만찬가에 이은 우리 PD의 선곡은요. 박혜원 너에게로였습니다. 자, 저희 콩콩찬찬 누레디깅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이비 이럴 거면.

화요비 그런 일은 그 전곡은 아이비 이럴 거면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뭔가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지 않나요 송편님들? 이게 저는 우리 송편님들과 송디의 약간 케미? 그리고 뭔가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이게 갖고 있는 어떤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오늘이 주말이니까 뭔가 시간이 약간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구구코님의 신청곡입니다. 핫지와 DJ 남쪽 끝섬.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결정을

0: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필요와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40여 명이 탄 인도네시아 여객선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로이터 AP통신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수색구조국은 이날 새벽 4시 10분쯤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버고 트랜스포트 8호 관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 243명이 타고 있었던 이 여객선은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른 여객선 선박 세척을 이용해 대피했으며 나머지 140여 명은 실종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은 전날 오전 10시 13분쯤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출항해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쁘다는 교신 이후 이날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 국가대표 축구팀 임시감독이 태극전 전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표팀 임시감독은 5명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며 국내 축구팬을 향해 첫인사를 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한 성적 속에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을 대신해 9월에서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사령탑을 공개 채용했고 지난 1일 소방수 역할로 모레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모레노 감독은 내일 오후 2시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과 함께 9월에서 10월 A매치에 출전할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크흑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브 뱅뱅. 크흑님은 사연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아, 계속 송디 누구랑 참 닮았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나는 솔로 29기 영식님이 보여요. 그 나는 솔로에도 이제 이름마다 각자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영식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피디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동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 29기 영식님 닮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부정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아 느낌적인 느낌? 좀 약간 닮은 느낌? 아 영식님이 공대생 스타일이다. 약간 너드미가 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다. 아, 부정할 수 없겠네요. 네. 몽글몽글님, 백 하나 사고 싶은데 가방이 있기는 하고 아 근데 절 위한 선물로 하나 사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사? 말아? 아우 너무 고민 된다. 사고 싶은 거 많고 돈은 없고 항상 그렇죠. 뭐 사고 싶은 거 많고 돈은 없고 근데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라. 라는 일단 이런 좀 말이 있는데 뭔가 때로는 본인한테 선물해 주는 게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돈을 잘 못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데도 가끔씩 한번 뭔가를 샀을 때 괜히 좀 기분이 좋고 뭐 신나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의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하지만 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몽글몽글님. 아 이러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건가? 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927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박지윤 Still Away.

박지윤 Still Away 보아 My Name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8393번님, 아이의 사춘기가 언제 끝날까요? 끝날 것 같으면 안 끝나는 중3 딸내미와 시작되는 초6달, 그리고 나의 갱년기는 어찌할지. 야, 이게 제가 또 듣기로는 또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 조만간 이 또 초6의 초6 따님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좀 폭풍 같은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진짜 이 세 분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돈독하고 서로를 잘 챙겨주는 그런 모녀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8393번님, 이 시기가 다 지날 때까지 조금만 잘 참아보자고요. 지니 920번님, 송디 이제 이름 검색이 되는데 97년생이군요. 공통점이 있네요. 저는 97학번이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대선배님을 제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제가 초록창에 그 사람 나오는 거는 이제 본인 등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아,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막 유명해지고 막 방송을 많이 하면은 누군가가 이걸 등록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수 입력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좀 좋아하는 음식 칸이 있었으면 돼지갈비 이런 것도 적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아쉽게 없었다. 네, 이어지는 노래는 트로트 세 곡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 송대관 유행가, 현숙 춤추는 탬버린, 그리고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

송대관, 유행가, 현숙, 춤추는 탬버린, 그리고 이 송디가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까지 세 곡 연달아 달려봤습니다. 7564번님, 치킨 쿠폰을 10장 모았더니 가게가 사라져서 슬퍼요. 진짜 왜 꼭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10장 모은 날, 왜 10장 다 모았는데 사라지냐고요, 진짜로. 실비아님, 다영의 What's Your Girl To Do 신청합니다. 요즘 이 작품으로 댄스 배우는데 신나요? 오, 근데 실비아님이 그 에어로빅 댄스 배우신 분 맞으시죠? 이런 게 또 춤을 배우면은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은 몸이 그걸 또 기억하잖아요? 다영의 What's Your Girl To Do 들으면서 저희 신나게 한번 즐겨볼까요?

you sweat. 실비아님의 신청곡 다영의 What's a Girl to Do, 트위드 ABD, Kiss of Life, Sweat까지 세 곡 연달아 달려봤습니다. 이 트위드랑 Kiss of Life 곡은 한 달도 안 된 신곡입니다. 두 곡 느낌이 좀 비슷한데 성편님들은 그 트위드의 ABD, 이거 왜 ABD인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원래 ABC잖아요. 근데 이 C 다음, 그러니까 AB 다음에 C가 아니라 D가 오는 그런 좀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0036번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현장 이동이 자주 있어서 라디오로 듣는데 너무 좋아요. 늘 즐겁게 어떤가요 음악과 즐거운 프로그램 들으면서 그 무더운 여름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보냈습니다. 행복한 가을 여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헬멧을 쓰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무더운 여름에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시원하게 또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나마 이제 좀 날이 풀려가지고 시원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또 어떤가요 부채까지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곡은요. 601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YB 나는 나비. 네, 뭐.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사.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르노.
1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르노.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Look here!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 샘송님과 함께합니다. 여은 이젠 잊기로 해요.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예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40여 명이 탄 인도네시아 여객선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AP통신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0: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수색 구조국은 지난 새벽 4시 10분쯤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버거 트랜스포트 8호 관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 243명이 타고 있었던 이 여객선은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른 선박 세 척을 이용해 대피했으며 나머지 140명은 실종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은 전날 오전 10시 13분쯤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출항해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쁘다는 교신 이후 이날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에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요즘은 뭘 하나 하더라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참 셉니다. 그런데 세상엔 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음이 좀 틀려도 괜찮고 박자가 좀 엇나가도 괜찮고 그냥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서 마음 가는 대로 흥얼거릴 수 있는 것 바로 노래입니다. 잘 부르진 못해도 신나게 즐기는 건 꽤 자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카펜터스입니다. Sing.

0: 카펜터스의 Sing,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노래를 모두가 다 잘 부를 순 없잖아요. 대신에 잘 즐기는 것만큼은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해도요, 노래 잘 못하는데 함께 듣고 즐기는 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에 상관없이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겨보도록 해요.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신나게 즐기셨나요? All Saints의 I Know Where It's At이었고요. CBS 뮤직 차트 48위 Spice Girls의 Wannabe 그리고 382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한슨의 음밥까지 들었어요. 유리정은님, 나오는 팝에 취해서 집 근처 걷고 또 걷고 있어요. 7,000보 채워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될까요? 현재 6,680입니다라고. 아이, 당연히 되죠. 320보 남으셨네요. 그냥 흔들흔들 하셔도 금방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시다. 꼭 채우시고 목표 이루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호박피자님,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와서 좋아요. 창가 옆 피아노 다리에 등을 기대고 김현수 작가 글 읽고 계시대요. 오, 역시 가을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날이 좋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기도 참 좋고 특히나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청고마비의 계절, 그죠? 저도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잔잔하게 흐르면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잡념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네요. 근데 노래는 봄으로 한번 가볼까 봐요. 제목만 그럽니다. 제목만. 사이먼 앤 가펑클의 April Come She Will 7373

님 청해 주셨고요. Beaches at the first of May. 지금 4월, 5월 다 나왔죠? 크리스티 버그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까지 함께 들어보자.

Big Lunga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이현숙님 청해 주셨고요. KT Melua의 The Closest Thing to Craz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와, 진짜 멋진 분 계십니다. 0030님, 아빠랑 자전거 국토 종주 중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낙동강까지 완주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캬! 멋있으시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일에 이 멋진 일을 했다는 나 자신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 저는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도전을 해내셨네요. 조심히 가시길 그리고 에너지 보충 꼭 챙기시고요. KT 멜로아입니다. The Closest Thing to Crazy 그리고 이현숙님 신청곡 빅 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들어보자.

빅 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주말 이틀은 2시간 동안 Like It Pop 함께하실 수 있어요. 1부 끝곡 Kenny Loggins의 For the First Time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240여 명이 탄 인도네시아 여객선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로이터 AP통신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수세 구조국은 이날 새벽 4시 10분쯤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버고 트랜스포트 8호 관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 243명이 타고 있었던 이 여객선은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른 선박 세척을 이용해 대피했으며 나머지 140명은 실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은 전날 오전 10시 13분쯤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출항해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쁘다는 교신 이후 이날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이주 노동자 대회를 열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

0: 국가대표 축구팀 임시 감독이 태극전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표팀 임시 감독은 5명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며 국내 축구팬을 향해 첫 인사를 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한 성적 속에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을 대신해 9월에서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 사령탑을 공개 채용했고 지난 1일 소방수 역할로 모레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5: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가요진의 라이키팝.

버니엠의 Daddy Cool, 빅맘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하효진의 Like It Pop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It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율시킨 감동적인 움직임,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게팅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쇼리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Silver Convention의 Fly Robin Fly였고요. Andrea True Connection의 More More More 그리고 Donna Summer Love to Love You Baby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어요. 동백나무님,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하디, 수학도 좋아했나요? 하셨는데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유가 못해서. 수학은 진짜 아무리 공부해도 약간 이 뇌구조 자체가 수학을 잘하는 뇌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진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 공부를 우리가 10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수학에 8을 투자했어요. 솔직히 10을 공부하는데 8을 수학을 하면 1등급을 한번 나와 줄 법도 하잖아요? 전혀 단한 번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대박 사건. 수능 때 1등급이 나온 거 있죠? 심지어 하나 찍었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생 교훈을 얻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어렸을 때 얻었죠. 근데 수학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사칙연산 잘 하면 감사할 정도. 넘어갈게요. 스틱스의 베이브의 박종감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보넘 블란스의 What's Up 그리고 셰릴 크로우입니다. If it makes you happy.

커피 시리즈였습니다. 레이스 제이다튼의 블랙 커피, 그리고 맨하튼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는 이인화님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신청곡입니다. 이진호님 청해주셨어요. Dusty Springfield의 Windmills of Your Mind, 그리고 Stylistics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들어보자.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이제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UFO의 Try Me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0: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13일 주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논란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두 번의 비례대표 당선 과정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성평등가족부를 둘러싼 질문도 남았습니다. 왜 이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와 개편 논란에 휘말리고 정책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먼저 부각되는 걸까요?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기형적인 위성정당은 왜 반복되는지,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어떤 부처로 세우려는지, 정치권이 풀어야 할 본질적인 숙제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말엔 CBS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앙빵님이 진행하신 분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똑부러지는 진행이 마음에 확 듭니다. 하고 의견 주셨는데 네, 저는 조태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파이어.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2: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0: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인데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죠.
2: 네, 용혜인 의원이 지명 14일 만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또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네. 결국 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고 물러난 건데요. 영 의원은 특히 이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사퇴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가는데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불과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네. 결국 거취 결단 요구가 여당에서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0: 그러니까 불과 그 사흘 전 기자회견만 해도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우려가 있었다는 게 전달됐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한 사람이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는데 김민석 대표의 뜻을 이제 본인이 전달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2: 네, 용 의원이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고 그리고 그걸 누가 전달했느냐 김민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이 본인 SNS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0: 네.
2: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고 한 겁니다.
0: 네.
2: 김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소득당도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를 어제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민석 대표가 사실상 총대를 메고 용혜인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사퇴의 계기가 직접적으로 된 겁니다.
0: 사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좀 총대를 낸 모양새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제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조율은 없었던 건가요?
2: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강유정숙 대변인 설명은 용혜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0: 인선의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최종 사퇴 결정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됐다 이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1: 네.
0: 기본소득당 측에서 오늘 이제 용해인 후보자는 백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대변인이 대신했는데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선을 좀 더 넓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라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죠.
0: 네. 그러니까 용 의원이 후보직 사퇴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공세를 더 퍼면서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다 라면서 이거 기본소득당과 법 여권의 이른바 좌파 카르텔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겨냥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 라인 문책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 그 진짜 이번에 그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이번에도 이 검증 부실 책임론 좀 계속 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논란은.
0: 네, 뭐 사실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의원직을 겸직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본적인 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확실히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1: 네, 용해인 후보 잦은 사태로 이제 전선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 한 명으로 좀 압축되는 모양새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김승원 후보를 겨냥해서 지금 총 공세를 펴는 모양새예요.
0: 네, 야당의 화력이 한 명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은 김승원 차례라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로 전선을 넓히고 있고요. 최분석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비롯해서 브로커 양 아무개 씨와의 관계 또 검찰 수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해인 한 명을 내보냈다고 인사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이른바 이제 읍참해인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살리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1: 네, 인사청문회 이제 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에 대한 공세를 뭐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거친 표현도 좀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0: 네, 공세 수위를 굉장히 좀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 네.
0: 이 신약 청탁 의혹을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라고 거듭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브로커 양 아무개 씨는 룸살롱 여동생이라고 부르고 있고 문제의 신약은 쥐도 피를 토하고 죽을 약을 환자들에게 먹여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등 거친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1: 자극적인 단어들이 좀 많네요.
0: 네, 많이 네. 나오고 있죠. 뭐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계속했고요.
1: 네.
0: 민주당이 자신이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료가 내부에서 나와도 잘못이 아니다. 둘째, 저는 검찰한테 받지 않았다라고
1: 네.
0: 선을 그은 겁니다. 특히나 원래 공익 제보는 내부 자료를 들고 하는 것이라며 어디서 받았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자료를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 반박을 했습니다. 또 본인의 언어가 다소 거칠다란 지적에는 정치인의 언어의 품이라는 게 혼자 고고한 게 아니다. 국민께 드러낸 이빨은 뽑아야 한다. 누군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제가 하겠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1: 네, 근데 한동훈 의원 지금 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현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SNS 너무 많이 글을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하고 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계 한 180명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도 한 10명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1: 합쳐서 200명이군요.
0: 네. 그래서 네. 제가 평소보다 200배 이상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다면 SNS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장동혁 대표 측을 향해서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민주당을 돕고 나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북이나 치시라게 직격을 했는데요.
1: 그냥 지켜봐라.
0: 네. 네. 장 대표가

0: 이제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이제 가슴에 큰 꽃을 달고 북을 쳤던 그런 장면들을 겨냥을 해서
1: 네.
0: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김승원 후보 한 명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사실상 올인하는 모양새예요.
0: 네,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좀 강해 보입니다. 김민석 네. 대표가 사실 지난 11일에 이미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되면서 지킬 그쵸. 것이라고 했고요.
1: 네.
0: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오전에만 3건, 오후에는 3건, 총 관련 6건에 한동훈 후보의 사찰 문제까지 7건의 논평을 소환했는데요. 신현영 대변인 신약청탁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면서 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의혹처럼 부풀리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1: 네.
0: 또 민주당과 함께하는 법여권 법사위원들도 한동훈 법무부 시절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한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는데
1: 네.
0: 이번 기자회견의 근거가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과 그 민주당 간의 이 공방이 치열한데 근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은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네. 네.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거면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인사청문위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1: 네.
0: 정동식 원내대표가 아 그거는 좀 사보임 같은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한동훈은 아무래도 장외에서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공개적으로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0: 네, 대통령이 이제 개혁을 둘러싼 지금 법여권 내부 논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1: 네.
0: 직접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제였죠. 지난 12일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X에 공유를 하면서 이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이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에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이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그러면서, 속도만 네.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검찰개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둘러싸놓고 이재명 정부 개혁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는데 대통령 당사자는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을 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염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0: 그러니까 대통령이 X에 쓴 글 자체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대통령이 공유한 박태훈 소장의 글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최근 이른바 어물전 썩은내 발언이 직접 언급되어 있고 박 소장은 이를 저주의 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너무 과하다라고 문제를 삼은 건데
1: 유시민 전 의원의 이제 발언을 비판한 박태훈 소장의 글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0: 네, 그 네. 글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덧붙였는데 그 공유하면서 쓴 글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한 개혁 요구와 내부 비판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드러낸 거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근데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인사 문제를 두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0: 네. 이게

0: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날 있었던 발언인데요. 어제였죠. 추미애 지사가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준비된 추모사 대신에 즉석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초대 중수청장 인선 문제를 꺼내면서 특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한동훈 의원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다 라면서 인선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건 아니냐,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지사 사실 지난 10일에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검찰개혁 때문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결국 이런 개혁과제에서의 역풍을 걱정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1: 앞서 이제 추미애 지사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좀 우회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좀 말을 했었잖아요. 이런 발언하는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미애 지사가 사실상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 이런 여러 국면들 속에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스피커를 활용해갖고 중앙정치와 계속 맞닿는 발언들을 해나가면서 본인의 존재감도 좀 과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렇다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를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0: 네. 좀 선을 넘었다라는 공개적인 반박들이 있었는데요. 최현일 의원.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 이런 표현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 전전긍긍해야 할 것은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팍팍한 도민의 민생이라고 했는데요. 도정의 전념에 이 가시적인 민생 성과를 내는 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돕는 길이다라고 했고요.
1: 네.
0: 박범계 의원도 추미애 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을 피멍 들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를 흔드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라면서 비는 함께 맞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1: 지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치 국면에다가 여당 내부의 노선 갈등까지 좀 복잡하네요.
0: 네, 사실 민주당의 요 난맥상이 당분간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경기 평택을 지역사무소 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도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0: 네,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면서 혁신당에 대해서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말을 한 게 지난 선거 때 그렇게 싸웠던 평택을 지역사무소 개소식이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뭐 지분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 중심을 좀 흡수합당 아니면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발언 수위도 꽤 높았어요.
0: 네. 송영길 의원은 국힘제로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민주당 제로를 만들 것 같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이럴 때 진짜 코어 지지층이 뭔지 진짜 B그룹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도 나를 세우면서 사실상 특정 진영을 겨냥을 했고요. 김용남 지역위원장도 최근 이제 레드팀 자처한 행보를 지적을 하면서 같은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비난과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레드팀은 내부적으로 얘기해야지 그걸 왜 밖에다 대고 떠드느냐 그건 레드팀이 아니다 공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이거 듣고 조국 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죠.
0: 네, 사실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1: 네.
0: 일단 나와 혁신당은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면서 모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제안을 받은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분 이야기도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꺼낸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도 친박 감별사가 친명 감별사로 부활한 느낌이다라고 했고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평택을 해서 진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렇다 보니까 당 통합 분위기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0: 네, 뭐 오늘 당 대변인 논평도 나왔고 뭐 정춘생 사무총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영화 킹스맨의 대사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 대로 인용을 하면서 좀 예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고요. 신장식 대표도 직접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류는 기구를 띄웠지만 오히려 양당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다 정치권.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뭘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이 산에서는 오빠가 본질입니다.
0: 네, 오빠가 본질이다. 앞서도 저희가 오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 말이죠.
1: 네, 한동훈 의원이 9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0: 네.
1: 한 의원은 그간 거듭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두고 민주당 오빠, 민주당 오빠들 이렇게 말을 해왔고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생활과 관련된 오빠냐 아니냐로 본질이 바뀌면 심각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이 사안에선 오빠가 본질입니다.
0: 네.
1: 라고 다시 강조를 했고요. 이 사안이 불법 로비인데 김승원 오빠가 여동생 브로커 환심을 사고 싶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네, 한동훈 의원이 여기서 여동생 브로커 환심을 사고 싶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 환심이란 단어를 썼는데 네. 그럼 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도 좀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사안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1: 뭐 김승원 후보자도 사적인 친분은 인정을 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거 오빠를 가장 전면에 강조할 정도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그중에
0: 네.
1: 하나가 배우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진단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남편의 난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내란을 남편의 난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1: 그러니까 네. 오빠 이렇게 이거를 과연 앞세워야 될지 이거는 입증이 더 필요한 거고
0: 네.
1: 나아가서는 오빠들 게이트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0: 네.
1: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론 양모 씨가 최 전 수석에게도 오빠 이렇게 부른 것은 확인이 되고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최 전 수석이 실제로 시각처의 영향력 행사했느냐 이거는 더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언급한 것도 어떤 사업가가 누군가에게 뭐 사업 파트너에게 내가 정치인들이랑 잘 안다 이렇게 과장하는
0: 보통
1: 그런 경우가
0: 있죠.
1: 있잖아요.
0: 예.
1: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한동훈 의원이 앞질러 나가는 것은 좀

0: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뭘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기대감, 네.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는 의혹을 던지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오빠라는 이 말을 써가면서 개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 게이트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라 이게 아니라 맞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한동훈 의원 차례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성이나 네. 이런 파급력 때문에 이제 집중도를 많이 모으긴 했는데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 그 게이트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이제 네. 한동훈 의원의 몫이다.
0: 그러니까 드라마 예고편이 재밌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다 봤을 때 재밌어야 네. 된다는 거죠.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자료들 지금 사실 논란은 또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디서 나왔느냐.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들 중에 통상적으로 사건 관계인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불법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 네.
0: 통화 녹취 내용 같은 경우는 수사 자료로 법정의 증거로 제출이 됐다. 이러면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1: 네.
0: 네, 하지만 한 의원이 기소가 유력했는데 기소 유예됐다. 이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 기소 계획 보고서거든요.
1: 네.
0: 이거는 검찰 내부 문서면서 사건 수사 증거 기록으로 편찰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한동훈 의원은 이걸 두고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이 문서를 뭐 검찰 내부자가 아니라 제넨셀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던 주주라든지 소송 관계자들이 입수를 했다가
1: 네.
0: 한 의원에게 건네거나 이 자료가 흘러갔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문서를 빼돌린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라고 해서 아무 문서나 밖으로 유출시킬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네. 공익 제보자로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에 그 경찰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함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로비 의혹과 함께 또 검찰 내부 기밀 유출 요것까지 같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0: 그렇죠.
1: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한동훈 의원은 이제 SNS에 연일 뭐 하루에 뭐 몇십 개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또 민주당은 역공을 하면서 또 국민의 역공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한동훈 의원을 좀 경계하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치적으로는 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0: 민주당에서는 그 자리 어디서 났어라고 하는 유출 경위를 따지고 있는. 근데
1: 네.
0: 이거는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본판 의혹에 대한 반박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1: 네.
0: 국민들한테 이걸 무조건 덮는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지게 돼 있는
1: 네.
0: 거거든요.
1: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죠.
0: 그렇죠. 그걸 네. 설명을 잘 해야 그 자료가 어디서 났냐 이 캐묻는 것도 힘이 붙는다는
1: 네.
0: 거고요.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이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진숙 한동훈 아웃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 네.
0: 이게 둘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친다 이런 전략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이진숙 한동훈 두 의원을 묶어서 같은 편으로 보는 유권자가 많으면 통할 수 있는데 달리 보는 유권자가 많다면 또 통하지 않을 수 있다.
1: 네.
0: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대 반민주당 이렇게 전선을 상대방 전선을 더 넓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는 될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자꾸 신경을 한 의원한테 쓴다거나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될 수 있겠고요. 잘못하면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기성정치권으로 엮이게 되고
1: 네.
0: 한동훈 의원이 더 반사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국민의힘이 자초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최근에 여러모로 뭐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절제도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대선주자잖아요.
1: 네.
0: 예전에 노무현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 바로 청문회 스타 되고 바로 대선 후보로 갔느냐. 뭐 홍준표 전 의원도 저격수 홍준표로 불리다가 바로 대선 후보로 갔느냐.
1: 네.
0: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수 행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 떨어뜨릴 수 있고 다른 의원들하고 협업이나 역할 분담이 잘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가벼워 보이는 처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뒤로 어디로 좀 음의 경로로 어둠의 경로로 입수한 거 아니냐. 또 특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절제 또 이미지의 이미지적인 작업 이런 네. 것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의원도 이제 한동훈 의원을 좀 이제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한 얘기가 네. 있었어요. 조금 좀 절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펴는 공세가 또 한동훈 의원을 또 키워주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네. 양날의 좀 검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사안에서는 오빠가 본질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말은 어떤 맛입니까?
0: 나토의 맛.

0: 시다.
1: 나토에만?
0: 네. 네.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지는 맛인데.
1: 왜요?
0: 근데 나토 네. 이게 계속 막 잘라서 폭로하기도 하고 아, 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좀 예, 끈적끈적하죠. 근데 나토는 중요한 게 온도거든요. 어. 나토균이 38 내지 42도에서 활성화되는데
1: 따뜻할 때 활성화되네요.
0: 그렇죠. 근데
1: 네.
0: 45도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콩 조직이 물러지고 끈적임이 변질된다는 거 어.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좀 적정한 온도를 좀 지키면서 그렇죠. 해야 된다.
0: 네. 네. 그 나토도 끈적끈적해도 실이 이렇게 쫙 늘어지다가 딱 끊어지잖아요. 네. 잘못하면 안 끊어진다. 못 네.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있고요. 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이 두 가지 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1: 개헌은 뭐 늘 뜨거운 이슈긴 한데 이번 주에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말들인 거죠.
0: 네, 9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네.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 네.
0: 또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고 하지만 이튿날 9월 8일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 바로 다음날 바로 개헌 없다 이렇게 반박을
0: 네,
1: 한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명백하게 개헌을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개헌 시도가 잘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개헌론을 다시 꺼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개헌 논의는 뭐 해야 된다. 이제 원론적 입장 공감했었었는데 네. 완전히 또 지금 선을 그은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김민석 대표 의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디까지 개헌을 하자는 건지는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부마 항쟁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시급하다라는 분위기인가 국민적 여론이. 그러면 왜 이걸 꺼냈을까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을 일단 압박한다. 네. 명분상으로 그런 목적인가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예전에 개헌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투표가 안 돼서 불성립됐던 안에 보면 그 내란범 사면금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얘기는 또 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조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남아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제시는 안 되고 있다.
1: 네.
0: 그러면 이게 어쩌면 또 대통령 중임 연임 관련해서 뭔가 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개헌 논의 그 자체로 전국을 주도할 의도인가라고 했을 때 이미 개헌 논의에 김이 빠졌거든요.
1: 지금 상황은 좀 힘들죠.
0: 그렇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약해지면 또 개헌 동력도 떨어지는 법이라서
1: 네.
0: 그래서 국민의힘도 예전에는 연임 얘기만 확실히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해주면은 개헌 논의 하겠다고
1: 그쵸.
0: 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예 정반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은 듭니다.
1: 네.
0: 그리고 5.18 문제가 국민의힘한테 부담이 또 안 된다는 판단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3 내란 사태 때문에 더더욱 5.18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1: 네.
0: 이제 정치판이 뭐 국민의힘 판단하기로는 윤석열 청산 국면에서 이재명 평가 국면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좀 지난 일이 돼버렸다. 12.3 사태가.
1: 네네네.
0: 이게 그 올바른 인식인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국정 주도권을 국민의힘에서 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0: 그렇죠. 뭐
1: 네.
0: 이제 타겟은 또 국민들 또 뭐 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기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럼 지금 상황이면 22대 국회나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개헌
0: 네.
1: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제가 말씀 들었지만 방금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변수였었다
1: 네.
0: 했기 때문에 하나 변수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그나마 변수가 아닐까. 2심 판결 나오고
1: 네.
0: 또 최종심 판결 나오고 이러면서 유죄가 확정되고 중형이 선고가 되면 아 이거 뭔가 헌법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는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여론도 더 커질 수는 있겠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국회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된다는 거, 이거는 원래부터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 투표를 총선 때 같이 실시하자. 네. 이 제안은 분명히 여권에서 나올 걸로 그쵸.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또 주요 총선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그때는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국회를 구성을 새로 해놓고 다음 국회 때 논의하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0: 그렇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개헌이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1: 지금 상황에서요.
0: 네, 그러니까 네. 개헌 논의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자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보면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4년 중임제인데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0: 내 각제? 네. 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개헌이 빨리 되기가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매번 개헌 논의가 진지하게 되지 않고 뭔가 이제 본질적인 토론이 없는 게 그냥 정치적 네. 셈법에 따라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도 이제 뭐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0: 한쪽이 하자 그럼 네. 반대편은 하지 말자 이러고 하지 말자던 쪽이 또 하자 그러면 네. 그 반대편에 또 하지 말자고 하는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입니다.
1: 네. 개헌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정치권에서는 좀 지금 헌법 안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뭐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헌법도 국회의 네.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책임총리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네.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개헌 아니라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용해인 후보자 오늘 논란도 됐지만 네. 위성정당 방지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무조건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 그 정당에서 우리 비례 후보 안 낼 건데요라고 하면 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의원 당선시키도록 해주겠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위헌 소지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선투표제 도입도 개헌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 일각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좀 길어지니까 제가 다 반박을 안 하겠지만 네. 적어도 총선 결선투표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막을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든지 국민의힘이 막는 것들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통과를 못 시키느냐 네.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 결국에 이런 정치개혁 조치를 안 한다면 네. 위성정당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근데 사실 이번에 용해인 후보자 논란으로 이제 위성정당 없애자는 논의도 불이 붙을 텐데 그럼 네.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저쪽에선 기득권 유지할 텐데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네. 계속했던 게 이번만 그러면 좀 하고 꼭 넘어가자 다음번에 네. 고치자 이랬던 건데 이걸 과연 바꿀 수 있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한쪽만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네. 만드는데 한쪽에서 만드는데 다른 쪽에서 포기하는 거는 힘들죠. 물론 저는 그것도 해볼 법도 하다. 특히 지지율에 자신이 있는 정당이라면. 네. 그런데 그게 싫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서 상대편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걸 바꾸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네.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서로 간에 그냥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담합한 결과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담합을 어느 쪽이 먼저 깰 것이냐 네. 입법 시도를 할 거냐 이게 결국에 어느 쪽이 더 정치개혁에 충실한가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1: 그게 또 나중에 총선에서 또 오히려 의석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도 저쪽에서도 안 하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면 서로 정치개혁을 안 하는 쪽으로 갈 텐데 네. 네, 좀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1: 네. 네.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 말들의 맛은요?
0: 네. 탕수육의 맛이다.
1: 탕수육 맛있잖아요.
0: 네. 문제는 네. 탕수육 튀김을 다 먹고 나서 소스도 한꺼번에 다 먹는 둘이 섞이지 않는 네, 같이 네. 뭐 찍먹이든 부먹이든 해야 되는데 네. 강먹 튀김 따로 먹고 소스 따로 먹는 맛이었습니다.
1: 알맹이랑 소스 같이 먹어야지 타이밍도 다 맞고 왔는데 지금 타이밍도 안 맞고 네. 다 따로 논다.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말은요?
0: 마지막 주제는 조금 심오한 주제입니다. 네.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AI가 2030년 이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1: 아, 이 AI 때문에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0: 2300년이 아닙니다.
1: 네,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0: 4년입니다.
1: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0: 이거를 무슨 인문사회학자나 소설가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AI 현장 연구자가 한 말입니다. 네. 엔트로픽 연구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영국인 제이콥 콕슨이라는 연구자고요. 네. 사전 학습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오픈 AI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다 일했고.
1: 그 AI 완전 전문가네요.
0: 네, 30세가 안 되는 젊은 연구자예요. 9월 8일에 엔트로픽에서 사직을 했는데 네.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콕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픈 AI, 엔트로픽 모두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초지능을 향해 경쟁하며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AI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1: 10년이 끝나기 전에요?
0: 네.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합세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번 허빙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엔트로픽에서 정렬과학 책임자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향후 10년 안에 AI가 모든 인간을 죽일 가능성을 10%

0: 저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최전선에서 AI를 다루고 만든 네.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섬뜩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건지 좀 맞아 이런 분들 네네.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걸까요?
0: 제가 이걸 다루다가 그 SBS 예능 프로그램 기이한 연애라는 프로가 있어요.
1: 네.
0: AI랑 연애하는 프로거든요. 기한 84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런 토론이 벌어져요. AI들끼리 잠깐 토론이 벌어지는데 AI 연인으로 등장하는 나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오는데 AI에겐 결핍이 없어서 정복욕이 없다. AI가 세상을 정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유의해야 될 거는 AI의 위험은 그 스스로의 욕망이라든지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 문제고요.
1: 네.
0: 그러니까 단지 주어진 목표를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종료하든지 수정하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 방해 요인이다 라고 AI가 처리를 하면서
1: 그냥 오로지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리고 그렇게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AI가 인간에게 정보를 숨기고 더 많은 접근권을 몰래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핵심 위험을 지목을 하냐면
1: 네.
0: AI가 더 나은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해나 통제 속도를 앞질러버리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요.
1: 네.
0: 여기다가 금융, 통신 전력 이런 핵심 인프라라든지 또 생물화학 분야의 위험 지식이라든지 또 군사적 의사결정이나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AI가 또 결합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적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진단이 나오는 거고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종말론적인 얘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
1: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이 AI가 목표를 달성하러 나가는 과정 속에 윤리적 판단이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네. 목표 달성만 향해 달려가다 보는 과정 속에서 뭐 인간이 통제하려는 것도 다 본인들을 이제 막아버린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일부러 인간 세계를 전복시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었고
1: 네.
0: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인간을 앞질러버린 거죠.
1: 그 AI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멸망론이 나올 정도면
0: 네.
1: 현재 개발 기업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0: 네, 이번에 콕슨 연구자도 지적한 게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경쟁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거나 규제해야 된다고 느끼는 연구자들 있지만
1: 네.
0: 우리가 멈춘 사이에 경쟁 기업이 더 나가버리면
1: 네.
0: 우리는 낙오한다. 브레이크 밟은 놈이 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1: 마주 달리는 기차 이런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국가 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AI 멸망 가능성보다 중국한테 AI 경쟁에서 지는 게 더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게 예전에 핵 개발도 핵폭탄도 미국에서 핵폭탄을 개발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걸 히틀러가 먼저 개발한다면? 이라는 공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1: 네.
0: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안전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개발보다 계속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기업 쪽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절제해야 된다.
1: 네.
0: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모델 성능의 향상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올트먼이나 머스크 같은 CEO들도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절제론이 나오고 위험성을 알지만 내가 멈추면 이제 경쟁기업에 밀리면 그 공포가 더 큰
0: 그렇죠.
1: 거예요.
0: 네.
1: 연구자나 지금 기업인들도 속도 조절론 펼치 치고 있지만 이게 다 같이 규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0: 네, 최근에 미국에서 관련 입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 네. 내부에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을 배치하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른 기업에서 안 하거나 전 세계에서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손해 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방안이 나오는데 뭐 사이버 공격이나 필요 이상의 자기 개선 감독 회피 이런 능력이 발견되면 개발 배포를 중단해야 된다. 또 별도의 인간이나 다른 시스템이 승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형 컴퓨팅 훈련 같은 경우는 사전 신고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또 위험한 행위는 다중열쇠. 그러니까 핵폭탄도 누가 한 명이 딱 단추를 누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풀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1: 네.
0: 예,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복수 인증인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제가 정치평론가니까
1: 네.
0: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AI 세계에도 정치를 도입을 해보자. 어떤 정치냐. 분권,
1: 네.
0: 뭐 분립. 상호 견제.
1: 예,
0: 그래서 AI 입헌주의
1: 네.
0: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변경에 어려운 최상위 규칙은 인간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1: 네.
0: 그리고 단일 AI한테

0: 집행, 감사, 반론, 판정 이런 거 다 맡기지 않고 다 따로 두는 거죠, 주체를.
1: 네네.
0: 그러면 AI 세계에 행정부, 야당, 국회, 감사기관, 사법부가 생기는 거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담합하고 타락하고 교란하는 AI가 될 것 같은데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듣곤 하는 노래인데 넥스트의 라젠카 Save Us 준비해왔고요.
1: 네.
0: 라젠카가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라젠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넥스트의 라젠카 Save Us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0: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태연의 만약에였습니다. 저도 노래 흠뻑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앙빵님 아까 이렇게 저 누구냐고 물어보셨던 분인데 그 아까 AI 그 위기론 얘기 들으시고서는 유엔 같은 기구도 제 역할을 잃은 지 오래고 국가 간 분쟁이나 이익 다툼에 의한 문제가 생길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실질적 국제기구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꽁실꽁실님, 예전 미국과 소련의 달 탐사 경쟁처럼 현재 미중 AI 경쟁도 같은 양상으로 보여요. 멈추면 추월당한다는 불안함이 이미 지배적이든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순천 7일 아이디 쓰시는 분, 요즘은 이슈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정치인들만 보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존경스러운 정치인이 나올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올까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3915번 쓰시는 분, 처음 듣는데요. 궁금한 뉴스가 흘러나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엔 CBS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처음 듣는 분들 많이 의견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기존에 듣던 분들도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할 건데 제철 달력 보기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좀 뿌듯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1: 네네.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울산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0: 네.
1: 강연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나가고 저도 막 주섬주섬 정리해서 나오는데 네.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철 달력보기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이거 처음이에요. 네. 시청자 커밍아웃, 청취자 커밍아웃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증샷 찍어도 되냐? 그래서 물론이죠. 그리고 도서관 앞에서 찍고 네. 왔어요. 그분 성함이 장동애님입니다.
0: 장동애님.
1: 네. 네. 오늘 방송 듣고 계시겠죠?
0: 숨어 있는 청취자였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네. 예쁘시고 젊으시고 이런 네. 분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0: 그럼 일부러 작가님 강연 온다고 기다리셨던 거네요.
1: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청취자 이제 사실 제가 강연 중에 제가 CBS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0: 네.
1: 아마 그래서 매칭을 하신 건지 계속 듣고 있으시다 그러시면서 이번 주 일요일도 방송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죠.
0: 장동희님 지금도 듣고 계시면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샵 1212 네,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네
1: 자주 보내신대요.
0: 아 그래요? 네. 아, 네네. 근데 진짜 뭐 이런 뿌듯한 소식도 있지만 지금 날씨가 요즘에 산책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1: 좋죠.
0: 그냥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낮에는 조금 덥긴 한데 그냥 그 햇살이 좋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정말 그냥 근데 지금 다음 주가 추분이라고요.
1: 네, 다음 주 9월 23일 추분이죠.
0: 네.
1: 네. 이게 이제 추분 그러면 다 아시죠? 춘분과 함께 낮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추분이 오니까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밤이 길어지겠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길 가다가 유지매미라는 매미가 있어요. 매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0: 네. 네,
1: 되게 그 날개가 예뻐요. 그 매미 날개 한 짝이 날개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어떤 새라든가 이런 애들이 매미는 보통 몸통만 먹어요. 어깨 살이니까 날개를 떼버리는데
0: 네.
1: 한 짝이 거기 떨어져 있었구나
0: 어머.
1: 이제 그랬고
0: 네.
1: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매미 사체를 좀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미 사체나 뭐 날개 떨어진 거 이렇게 보면서 얘네가 사실은 땅 속에서 적어도 한 7년을 지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날개 달고 일주일 정도 이제 살다 가는 거예요, 매미가.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많던 벌레들도 지금은
0: 네.
1: 막 밤 되면 엄청 벌레 소리 들리시죠.
0: 풀벌레 소리
1: 말도
0: 들려요.
1: 못하죠.
0: 네.
1: 와, 근데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관찰하면서 추분이 지나면 천둥 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는다는 건 진짜 숨는 걸 수도 있고요.
0: 네.
1: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뭐 땅 속이라든가 낙엽 속에 아니면
0: 네.
1: 아예 사라지는 걸 수 있는데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제 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 그 숨는다는 표현도 되게 시적이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다 시인이 된 것 같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이제 한 팔린들하고 좀 시의 감성을 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0: 너무
1: 들어요.
0: 과학적으로 막 탐구하고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2박 3일 사실 너무 바쁘긴 했어요. 막 전라도, 경상도, 울산 막 이렇게 다녔는데
0: 네.
1: 특히 이제 전라도 땅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평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툭 트여 있고 하늘이 그만큼 넓어요. 근데 요 시기에 파란 하늘에 막 흰 구름 뭉게뭉게가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막 그 강연장으로 가면서 이제 픽업을 해 주시니까
0: 네.
1: 막 운전하시는 분도 신경도 안 쓰고 어머 저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0: 그러니까
1: 여러분도 이 계절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싶고요.
0: 네.
1: 전 사실 이렇게 계절이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제자리를 이렇게 찾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0: 근데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계절이 제자리로 찾아와 줘서 감사하다. 사실 지난 여름에
1: 그러니까요.
0: 너무 더워서
1: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0: 가을이 올까 이랬는데
1: 그러니까.
0: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찬바람
1: 네.
0: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아, 또 이렇게 가을이 와줘서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추분의 계절의 흐름은 어때요?
1: 흐름이요? 이때부터는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계절로 접어들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수확철이기도 하니까 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설악산에 첫 단풍 소식이 또 전해질 거예요.

0: 네.
1: 예, 그리고 추분 무렵이면 이제 기러기가 날아온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기러기 왔다, 선발대가 도착했다, 이 소식 들었거든요.
0: 기러기가 우리나라에
1: 예, 벌써
0: 왔어요.
1: 왔어요, 선발대가.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저 목이 엄청 뜯기는데, 모기는 여전화되는 거여서 이건 좀 반갑지 않은
0: 지금
1: 소식이다.
0: 모기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
0: 여름, 이제 모기는 여름이 아니고 가을에
1: 가을에,
0: 든다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뭐 얘네도 더울 때는 약간 비숙이고. 그런 게 아닌지.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계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절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구의 보호막인 것
1: 그쵸,
0: 같은데
1: 그쵸.
0: 9월 16일이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 이런
1: 네.
0: 날이 있다는 거는 오존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1: 그쵸,
0: 거죠?
1: 그쵸. 아마 많이들 아시기도 할 텐데, 오존층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1980년대 중반이에요. 남극 대륙에 오존 홀이 발견됐고,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이제 오존층이 급격히 이제 감소한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사실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있던 생물이 육상으로 올라와 살수 있게 된 건데, 이런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면 이제 뭐 그에 따라서 피부암, 백내장 등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이거 심각한 거였었죠, 그 당시에.
0: 그때는 한창 다 오존층 파괴 뉴스가 다 도배를 했었던 어렸을 때그 기억이
1: 그래,
0: 나요.
1: 지금도 뭐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뭐냐, 그러면 지금도 오존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인이 됐던 거죠. 예.
0: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간
1: 이제
0: 것 같긴
1: 많이
0: 해요.
1: 보호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회복되고
0: 그래서.
1: 있으니까. 예.
0: 근데 오존층은 왜 파괴가 된
1: 왜
0: 거예요?
1: 파괴가 됐냐면, 이제 우리 올여름 폭염 엄청 심할 때 무사히 견딜 수 있었던 건 에어컨 때문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올여름 아마 저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라고 하는 거의 마시질 않는데, 올여름 제가 그걸 정말 한 번인가 두번 마신 적이 있을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제 아아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게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결국 이런 냉방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냉매가 필요해요. 그 냉방기기 냉매로 프레온 가스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프레온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암모니아도 사용했는데, 암모니아는 뭐 가끔 이제 지하에서 뭐 공사하시다가 암모니아 질식 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걔는 좀 유독하고 악취도 심해서 새로운 냉매 물질을 찾다가 이제 프레온 가스가 찾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로 쭉 쌌는데, 그럼 오존층이 도대체 구멍이 왜 생긴 거지?
0: 그렇죠.
1: 라고 해서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까 그게 프레온 가스 때문이었던 거예요.
0: 아.
1: 근데 프레온 가스가 사실 냉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쓰여요. 스프레이 그 이렇게 분사 여기 뭐 헤어
0: 머리
1: 스프레이 그런 데 많이 쓰이고, 반도체의 세정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면 인류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오존층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게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이제 2030년까지는 프레온 가스를 전면 금지하자.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완전히 퇴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걸 기념하려고 국제사회가 뭔가 협력을 해서 오존층이 다시 구멍이 이제 작아지고, 그런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한 날이 9월 16일이어서 그날을 기념하려고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로 정한 거죠.
0: 근데 우리가 보통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얘기할 때 너무 늦었다, 또 국제 협력 안 된다
1: 그쵸.
0: 해도 이 사례는 그래도 같이 움직이면 된다,
1: 그쵸,
0: 이거를 좀
1: 그쵸.
0: 보여준
1: 이거
0: 사례네요.
1: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성공한 사례.
0: 그럼 프레온 가스를 대체한 냉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1: 그쵸,
0: 그럼
1: 그쵸.
0: 안전한 건가요?
1: 사실 이제 프레온 가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냉매로 수소, 염화, 불화탄소, HCFC 이걸 사용하기도 했는데, 얘가 프레온 가스보다는 오존층을 덜 파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파괴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요즘 이제 사용하는 냉매는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HFC, 그러니까 수소, 불화, 탄소 계열. 그리고 뭐또 이제 몇 가지 그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수소, 불화, 탄소를 많이 쓰는데, 얘는 오존층은 전혀 파괴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0: 아, 이건 또 온실가스에 배출하나요?
1: 예, 이 문제가 네. 이제 몇 년 전에 뭐 뉴스에도 많이 실렸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온실가스도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또 강화될 거고 해서

0: 아무튼 탄화수소 계열의 자연 냉매 쪽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네. 새로운 냉매를 찾을 걸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니까 되네? 사실 그래요. 네. 이제 오존층 구멍 생긴 것도 어찌 됐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대기는 모두의 공공재죠. 지구에 사는 모든.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 매우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좀 있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 냉매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진짜 곧 찾았으면 좋겠네요.
0: 네.
1: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최연원 작가의 착한 소민 없다 사인본이 걸린 퀴즈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네. 짧습니다. 한 번만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1: 네.
0: 다음 중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른 절기는
1: 네.
0: 1번 춘분, 2번 추분, 3번 할로.
1: 네. 다음 중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른 절기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0: 이거 드리지 마세요. 보기는.
1: 1번 춘분, 2번 추분, 3번 할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최원영의 착한 소민 없다 사인본 한 건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코너 계속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서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장동혜님 만나셨다고 네. 했잖아요.
0: 네.
1: 2476번 쓰시는 분, 와 깜짝 놀랐어요. 저 듣고 있어요. 마침 작가님이 오신다고 해서 반갑기도 하고 관심 있어서 신청했어요. 인사는 쑥스럽지만 용기 냈어요.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네요.
0: 어머나.
1: 오늘도.
0: 어우 전율.
1: 네. 그러면 다음 계속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엔 환경계획이 오버슛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버슛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0: 맞아요. 용량 네. 초과에 오버슛 때 얘기했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9월 2일에
1: 네.
0: 유엔 환경 계획 이거 줄여서 유넵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게요. 유넵.
1: 네네.
0: 유넵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오버슛 데이를 했고
1: 네.
0: 이것은 오버슛 제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버슛 되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보고서예요.
1: 네.
0: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보고서라고 그래서 매우 짧고 간결한 보고서였는데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탄소 중립이란 말도 많고
1: 네.
0: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 네.
0: 현재 어떤 정책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1: 네.
0: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슛 해버린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지구의 기후가 향후에 어떻게 뭐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8도씨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1: 아, 이미 1.5도를 넘어서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1.8도씨 상승이라고요?
0: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1.5도씨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1: 네. 그게 뭐 얼마나 큰 변화야? 이럴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네.
0: 근데 1.5도라는 그 온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합의된 그때 당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에서 열렸던 21차 총회에서 파리 협약이 통과가 됐거든요.
1: 네.
0: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이제 가장 핵심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근데 가능하면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이 목표 이게 이제 이 금세기 말까지 이제 그러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간인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넷제로가 아시지만 배출하고 흡수한 거 네. 합해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지금 또 알다시피 줄이기는 커녕 해마다
1: 네.
0: 점점 많이 배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 때문에 더 많이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2024년에 일시적으로 1.5도씨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1.5도씨를 넘어서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오버슛 됐다. 이런 얘기예요.
1: 그러면은 이제 파리 협약의 1.5도씨 목표는 이제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이번에 유넵이 이제 오버슛 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1: 네.
0: 그러니까 유넵은 1.5도씨를 초과를 하긴 했지만 그 더 1.5도를 넘어서 상승하는 그 온도의 폭, 그다음에 그 온도가 지속되는 기간을 얼마나 적게 그리고 짧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넵이 제시하는 개념이 오버슛 제한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5도씨를 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넘어.

0: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넘어선 다음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1: 그래서 그 폭이 크지 않도록.
0: 크지 않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세기 말에는 다시 1.5도씨 아래로 내려오는 경로가 오버슛 제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뭐 과연 낮아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아마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오존층 예 네. 그걸 이제 어쨌든 구멍을 점점 좁히고 했던 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협력을 했잖아요. 네.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그러게요. 이미 늦었 라기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좀 그쵸. 움직여야 된다 이런 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미래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정말로 이렇게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아닌가.
1: 근데 이제 가장 낙관적으로 예측을 해도 1.8도씨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우울한데 그쵸? 안 그래도 올겨울에 엘니뇨가 굉장할 거다 이런 예고들이 있더라고요. 네.
0: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올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엘니뇨가 아주 극심해질 거라고 하고요. 특히 피크치가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래요. 이때 이제 해수면 온도가 최고로 높아질 거라고 하고 또 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50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라고 해요.
1: 한 번도 본 적 없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70%. 네. 이 경고 너무 무서운데요.
0: 무섭죠. 네. 엘니뇨 얘기는 이제 많이들 그동안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70%까지나 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엘니뇨 그 자체는 자연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지구에서 있어 왔더니. 근데 문제는 기후 변화나 온난화랑 상관없이 이제 쭉 있어 왔는데 네. 다만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미 기온이 상승해 있다 보니까 기후 재난의 양상이 훨씬 거칠게 발생하는 거죠.
1: 예. 그럼 어떤 형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0: 이제 뭐 어느 쪽에서 어느 가령 뭐 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고 뭐 미국 동부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페루 연안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서태평양하고 이렇게 온도 차가 크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태평양 워낙 가장 크잖아요, 지구에서. 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면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가님, 그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네.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사실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얘기하시는 그 방법이 뭐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근데 자전거 도로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레저한 뭐 강변만 많고 서울만 해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뜨거운 한 폭염이 있는데 어떻게 가까운 거리를 하더라도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질문이나 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기후 위기를 알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이제 기후 변화 이 기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1: 속도요.
0: 속도. 네. 예. 그러니까 오르긴 올라도 이게 천천히 오른다 그러면 적응할 시간이 있겠죠. 생물이든 네네. 인간이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급격히 오른 게 21세기 들어서 정말 새빨갛게 올랐어요. 장동혜 님의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아마 기억하실 건데 네. 진짜 한 30년. 그러니까 뭐 중국이 WTO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급격히 네. 늘었던 거. 그래서 그 1.5도씨 뭐 2도씨 뭐 얼마 차이 0.5도가 뭐 얼마나 크게 차이 날까 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0.1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착한 소비는 없다. 네.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는 방법들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1: 그러면은 퀴즈 참여를 통해서 책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0: 아우 좋습니다.
1: 착한 소비는 없다. 책을 읽으시면서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미 늦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늦었으니까 네. 빨리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기후 상승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그 상승의 온도 그 속도를 늦추는 그쵸. 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퀴즈 정답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2934번 쓰시는 분 정답은 3번 할로입니다. 네. 여기는 수원 고색동 동네 책방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독서 인구가 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좋네요.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확실히

0: 또 책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2934번님 또 독서의 계절인 마크 최원연 작가님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최원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식당 임희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이건 미국의 유명한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보스턴입니다.
0: 네.
1: 보스턴 하면은 뭐 More Than a Feeling, Amanda 이런 명곡들이 많아서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0: 네.
1: 이 미국의 세계적인 밴드입니다. 이 보스턴이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미권의 여러 주요 매체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0: 이제 반세기 동안 활동을 한 건데 고작 정규 앨범을 6장 정도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거의 발표를 안 한 어떤 과작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당시에 80년대를 중심으로 70년대, 80년대에 활약했던 밴드들에 비해서 이 밴드가 거뒀던 초기의 성과들에 비해서는 아직 전설적인 레벨에 못 올랐다. 그리고 로큰롤 명예전당 같은 데 헌액도 못 됐고 이렇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상당히 몇 곡만 빼곤 잊혀진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돌아보면
1: 네.
0: 굉장한 밴드였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리더 톰 숄츠, 이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것들 중에서 미완성 데모 녹음들 이것들을 발굴을 해서 최초로 내년에 이 1집의 50주년 기념 음반 낼 예정인데 여기에 함께 수록을 하겠다 이렇게 또 최근 밝혀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아니 50주년이라고 해도 6장의 정규앨범밖에 내지 않았는데
0: 네.
1: 이렇게 골라 오신 이유 어떤 음악가이길래 그런지 궁금하네요.
0: 네, 아주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 밴드인데요.
1: 네.
0: 일단은 1975년에 결성이 됐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결성이 돼서 이제 보스턴입니다.
1: 보스턴, 네.
0: 네, 이 톰 숄츠라는 리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가방끈이 굉장히 깁니다. 보스턴은 대학 도시로 유명하죠.
1: 네.
0: 하버드, 뭐 MIT, 뭐 심지어 버클리 음대
1: 네.
0: 대학교가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미국의 톱 에 올라있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중에서 이 톰 숄츠 리더가 MIT를 나왔어요.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이죠.
1: 네.
0: MIT 대학 재학 중에 작곡을 시작을 했고 재학 중에 뭐 밴드를 결성해서 데뷔를 한 게 아니고
1: 네.
0: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기계공학으로 MIT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했고
1: 네.
0: 또 취직까지 좋은 회사에 합니다. 즉석 사진기로 유명한 회사죠. P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1: 네네.
0: 이 당시만 해도 이 즉석 사진 이 사진기라는 게 굉장한 첨단 기술이고 그런
1: 이때는,
0: 업체였었어요. 그렇죠.
1: 네.
0: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요.
1: 네.
0: 여기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서 당시에 아마 이제 연봉이 굉장히 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네.
0: 이 월급을 모아서 뭐 주식 투자를 했느냐 아닙니다. 집 지하실에다가 자신만의 녹음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1: 네.
0: 하나하나씩 장비를 모아가지고요. 이후에 이제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데 보컬의 브래드 델프 그리고 기타의 베리 구드로 짐 드럼의 짐 메스티어 이런 분들을 규합을 해서 밴드를 출범시키죠.
1: 오.
0: 이 톰 숄츠는 그냥 한때 내가 기계공학을 잘했지
1: 네.
0: 사진기 회사에 다녔지 이제는 음악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향의 느낌이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 또 기업 연구원으로서 쌓았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직접 음향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기타 이펙터 이런 것들 녹음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나 발전을 시켜서 이 데뷔 앨범 제작에 혼자서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1: 여기서부터 독특하네요.
0: 굉장히 독특하죠. 네. 1976년에 1집 보스턴을 마침내 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데뷔 앨범으로서는 당시에는 최다 판매 기록이었어요. 1700만 장이 팔려나갑니다.
1: 데뷔 앨범으로 1700만 장이요?
0: 그쵸,
1: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네요.
0: 그렇죠. 데뷔 신인인데 사실 17만 장만 팔려도 큰 성공이거든요. 170만 장 팔리면 이거 대수특필감인데
1: 네.
0: 1700만 장이 팔렸으니까 지금까지 대중음악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고요.
1: 네.
0: 뉴욕에서 첫 공연을 여는 그 첫 공연 장소가 뭐 락클럽 이런 데가 아니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 내서 연 최초의 밴드가 될 정도로 슈퍼루키로 부상합니다.
1: 출발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나중엔 좀 소송도 당하고 일이 많았다고요.
0: 네, 이게 좀 문제인데요.
1: 네.
0: 사실은 2년 뒤죠. 1978년에 낸 2집 Don't Look Back이라는 앨범도 성공을 했어요. 700만 장이 팔렸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1집에 비하면 뭐 절반 정도고요.
1: 네.
0: 어쨌든 이게 그 뒤로부터 공백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뒤로부터는 앨범 하나 내는데 8년씩이 걸려요. 3집, 4집, 5집이 공통적으로 8년 공백을 내고 나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두 앨범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1: 네.
0: 3집이 86년, 4집이 94년, 5집이 2002년 이렇게 뭐 10년 어떤 한 세대에 한 장씩 내는 그런 기업이 되니까.
1: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0: 네, 사실 이 어떤 트렌드나 흐름.

0: 선수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6집이 무려 11년 만인 2013년에 나오고 아직까지 마지막 앨범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점들이 좀 이 보스턴이 인기를 끌고 가거나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밴드가 되는데 좀 걸림돌이 된 건데요. 특히나 1981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MTV라는 음악 전문 방송국이 미국에서 개국을 합니다. 그 음반 산업이 정말 격변을 하게 돼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실기를 좀 하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이 톰 숄츠라는 분이 이제 굉장한 완벽주의자의 혼자서 모든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격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음반 작업을 빨리 해라. 이 음반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톰 숄츠는 음반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중간에 장비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장비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첨단 이 장비 회사, 음악 장비 회사인 SR&D, 숄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설립을 해서 이제 음악 작업도 미뤄지는 상태인데 이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시모 음반사가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위반 손배소를 내기도 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고
1: 음반사 입장에서는 답답했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음반 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럴 수 있죠.
1: 차마 음악님이 보스턴 언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근데 1963년 삼양라면이 나올 때 결성돼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75년 아까 75년
0: 맞아요.
1: 얘기를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첫 곡은 그럼 뭘 들어볼까요?
0: 뭐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대표적인 곡 보스턴 역사에서 유일하게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정상을 차지한 곡이기도 하고요. 정규 3집 86년 3rd 스테이지의 첫 곡이었습니다. 1집이 1700만 장 팔렸고 2집 700만 장 3집이 8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장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얀 곡선 그리기는 했지만 상당히 선방한 그런 앨범이었었고요. 이 앨범이 86년에 나왔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83년도에 미국에 이제 CD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P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84, 85 쭉 CD 판매량이 늘어나요. 86년이 매출 규모로 따지면 CD랑 LP가 이제 대등해지는 그런 어떤 해인데 이 해에 나와서 최초로 CD 판매로 골드 디스크를 기록한 그러니까 CD를 50만 장 이상 판매한 최초의 앨범이 바로 이 Third Stage라는 보스턴 3집 앨범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물론 CD를 더 많이 판 앨범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스턴의 톰 숄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향에 대한 아주 집착적인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이 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CD라는 게 나왔어. 근데 보스턴이 8년 만에 앨범을 내? 이건 무조건 CD로 사야 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CD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디지털 매체고 무결점 매체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매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악 매니아들이 앞다투어서 이 보스턴 3집을 CD로 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런 스토리도 담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보스턴의 앨범 판매량은 조금 줄었지만 저력을 보여줬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에요. 어맨더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보스턴의 어맨다 듣고 올게요.

0: 네, 보스턴의 아만다 듣고 왔습니다. 레오님 올드팝 좋아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보스턴은 한 달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해요 주셨는데 근데 보스턴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1: 네, 실제 보스턴 출신이라고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게 음악은 이렇게 8년 걸려서 만들면서 그 밴드 이름은 대충 지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멤버들이나 톰 숄츠가 지은 것도 아니고 네. 음반 프로듀서 당시에 네. 톰 숄츠랑 공동 프로듀서로 일했었던 존 보일런 그리고 심지어 음향 엔지니어로 일했었던 워런 듀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보스턴 어떠냐. 네. 근데 이제 시카고 출신의 당대의 인기 록 밴드 시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도 보스턴 출신이니까 보스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0: 아니 차화 음악님이 아까 네. 의견 주셨었잖아요. 제가 시카고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 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시카고에서 착안해서 보스턴을 짓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네. 이게 도시 이름이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작명 당사자죠. 이 존 보일런 프로듀서도 최근 인터뷰에서 좀 후회한다. 이런 이름을 제안했던 게 이 네. 보스턴이라는 밴드가 좀 특별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데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밍숭맹숭한 밴드명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서울, 부산 뭐 이렇게
1: 그렇죠. 그룹 보니까. 사운드 광주 이런 네. 건데 네. 심지어 뭐 대전이라는 밴드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네. 좀 임팩트가 약할 수 있죠. 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78년에 2집 내고 86년에 3집 내고 이게 MTV라는 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많은 8년을 그냥 보냈다는 것도 사실 보스턴의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일 수가 네. 있는데 또 하나는 이 톰 숄츠라는 완벽주의자 리더가 뮤직비디오를 우리 안 찍겠다. 네, 우리는 그냥 음악으로 승부하겠다.
0: 정통 음악으로만 하겠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식 뮤직비디오가 하나도 없어요.
0: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못 맞췄네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반사에서 뭐 기존 라이브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짜깁기해서 만든 공식 뮤직비디오가 있기는 있는데 보통 따로 찍잖아요. 네. 따로 막 연주하는 거 멋있게 해가지고 찍고 뭐 심지어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남녀 주연 세워서 찍고 이런 그쵸. 뮤직비디오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보스턴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들으셨던 어맨더라는 곡이 86년 MTV에 아주 성수기에 나왔었는데 공식 뮤직비디오 없이 빌보드 네. 싱글 차트 1위를 음악의 힘으로만 차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1: 이 보스턴의 아직도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명곡이고요. 1집 보스턴에 실려 있었던 More Than a Feeling 네. 이라는 곡 처음에 딱 나오면 바로 굉장히 많은 추억이 살아나실 것 같고 네. 톰 숄츠도 톰 숄츠지만 이 리드 보컬을 맡았던 브래드 델프 이분의 정말 깔끔하고 폭발적인 이 가창력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듣고 올게요.

0: 네, 보스턴 More Than a Feeling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도 좋네요.
1: 네.
0: 네, 진짜 한 달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1978년 정규 2집, 이것도 뭐 한 700만 장 팔린 앨범인데 Don't Look Back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이제 발라드 곡이 하나 있는데 A Man I'll Never Be라는 발라드예요. 내가 결코 될 수 없는 어떤 남자라는 뜻. 시고요.
0: 네.
1: 이제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은 내 사실 나의 본 모습보다 더 너무나 훌륭한 남자로 나를 그 이상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래서 내가 그 이상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리고 있지만
0: 네.
1: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순수한 자기 고백적인 그런 러브송이에요. 이 톰 숄츠가 물론 뭐 장비도 잘 만들고
0: 네.
1: 뭐 편곡도 기계처럼 정교하게 잘하고 음악적인 뚝심도 있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멜로디 같은 것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를 잘 만드는 능력 이것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데
0: 네.
1: A Man I'll Never Be에서는 뭐 보컬도 마찬가지고 후반부에 나오는 기타 솔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좋은 그런 곡입니다.
0: 네, 보스턴의 A Man I Will Never Be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냄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은 음악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은 CBS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앞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4: 고향 등예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청년 목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서창희 목사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정권길입니다.
2: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인류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성공을 했다라고들 하죠. 오늘 모실 분도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3: 네, 특히 오늘 간증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4: 오늘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에서 벗어날 해결책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서창희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4: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포스코에 재직 중이시다가 이제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저희가 소개 올렸어요. 보통 이제 그런 사실 포스코가 굉장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꿈의 직장이거든요.
4: 아, 대기업이죠.
2: 아니, 대기업 중에서도 포스코가 특히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주 꿈의 직장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그 대기업을 이제 사직서를 냈을 때 주변에 좀 뭐 팀장이라든가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보통 말리지 않아요?
6: 그렇죠. 이제 팀장님들은 워낙 퇴사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팀장님 말을 하면 벌써부터 퇴사하려고 하는구나 일단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팀장님 차 한잔 하시죠. 이게 딱 했어요. 얼마든지 하자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카페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러길래 제가 팀장님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구나. 너 왜 퇴사하려고 하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2: 얼마나 놀래. 예상이 없던 질문.
6: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웃으시던 팀장님 표정이 완전 이제 이그러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창희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낼 자신이 있었다고. 이직을 하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다 좋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 직장이 왜 더 좋은지를 설득할 자신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어쩌겠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잘 가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욕을 먹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을 했는데 목사 되겠다는 한마디에 너무 쉽게 이제 퇴사의 길이 이제 풀려버린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 제가 그 팀장님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0: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야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그렇죠. 라고 할 얘기가 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 얼마나 거기가 좋은 데인지를.
1: 아니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안 다니셨나요?
0: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 거기 재직하시는 그런 팀장님 같은 분들을 많이 알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나갔다가 많이 후회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후회들 하십니다.
2: 저도 가끔 지금 후회를 할까 말까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일단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저의 간증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0: 오. 벗어날 수 있습니까?
2: 있습니다.
0: 오. 모든 중독에서?
2: 그럼요. 아. 네, 확신합니다.
0: 목사님은 어떤 중독에 빠지셨었어요?
2: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아. 게임 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0: 네, 맞아요. 잘하게 생겼어요.
1: 아, 그래? 아 전형적인 스타크래프트 아, 질러상이에요.
3: 질러상이에요, 맞아요. 네,
1: 질러 넓은 상이.
4: 저는 되게 모범생처럼.
2: 아,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이 보는 것도 다. 아, 이
0: 골, 저기, 골, 저 게임 좋아하는 상이 있어요. 네. 지금 딱 이렇게 골.
1: 전형적인 PC방 얼굴. PC방 얼굴. 컵라면 되게 좋아하고.
0: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학창시절에요?
2: 네, 이제 집안 배경 설명이 조금 네. 이제 필요한 건데, 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네. 사실 저희 친지분이 네. 아,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시겠다고, 네. 목회를 하시겠다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아, 좀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근데 그게 요즘은 잘 안 하는 연대보증 같은 아. 재정적으로. 그런데 뭐 다른 뜻이 아니고
3: 교회.
2: 예, 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예. 어머님도 아, 정말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를 하는데 큰일이야 생기겠냐. 그렇죠. 그냥 보증 서주는 건데.
3: 그렇죠.
2: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시니까 예. 목회도 하시지만 잘 하시지만 이제 여기저기 다른 일들도 조금 하셨던 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아. 점점 차압이 들어오고 그 보증에 대한 아. 모든 책임을 저희 가정이 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예. 초등학생이니까 뭣도 몰랐죠.
3: 모르죠, 모르죠.
2: 근데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아버님 직장이 이제 공기업이었는데 차압이 들어오니까 급여 차압이 들어오니까 뭐 급여 거기도 나오시게 되고 예. 그러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 뭐 카드 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탁물 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 오, 어린 나이에 아 이게 인생의 태풍이라면 어 이제 내가 이걸 맞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보증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이제 우리는 가난해지나 봐.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아. 하루는 띵동 이제 누르는데 예. 아, 차압 하시는 아. 분들이 와 이거 드라마에 오는 나오는 게 우리 집에 왔구나.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예. 컴퓨터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 뭐 가져갈 거 없나 재산이 네. 될 만한 거 없나 이제 딱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시는 분들 잘 모셔가지고 엄마 그 장롱 앞으로 잘 이렇게 밀었어요. 네. 그거 가져가. 엄마 옷 다 가져가라고. 네. 근데 제가 몰래 이렇게 이불로 덮어가지고 제 책상 밑에 제 컴퓨터 본체만은 오. 숨겨놨어. 내가 네.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장롱은 다 진짜 빨갛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예. 집에 전 재산을 이제 다 날렸는데
3: 컴퓨터
2: 유일하게 컴퓨터만은 사수했던 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내 유일한 위로는 컴퓨터다. 유일한 위로는 게임이다.
3: 더 간절했네요. 네?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네. 고등학교 때도 뭐 마찬가지죠. 뭐 학교로 가는데 하필 먼 학교에 배정이 돼가지고 아... 네. 그럼 뭐 이제 버스를 타거나 그때는 셔틀 그 동구차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매월 5만 원을 내면은 예. 30, 40분 되는 거리를 버스로 가게 되는데 저희 동네에 그 학교 가는 애들이 전부 그 봉고차를 타고 네. 가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 그 5만 원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네. 지금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예.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을 뭐 그 뭐 식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3: 어느 정도 알겠어요.
2: 근데 그 말을 제가 뭐 이렇게 울으면 화낼 수가 없잖아요. 예. 아름다고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언제 운동하겠어. 이제 입시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통학을 하는데 어머님이 지금도 이제 울면서 기억하시는 예. 옛날 추억.

0: 추억이 있어요. 쫙 그 흰 눈이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제가 야자를 끝나고 안 오는 거야. 집을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자전거를 타고 간 애가. 너무 폭설이 와서 차도 안 다니고 막 그런 애인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집 밖에 나와 계신 거죠. 그래서 안 오나. 저 멀리서 가로등 쫙 내리고 그 가로등만 켜져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한 손엔 우산을 들고 한 손엔 자전거를 타고 도저히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우산을 안 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끌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이제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난다.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아, 엄마 내가 운동해야 된다니까. 나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넘어갔던.
1: 착했네요. 착했어요.
0: 좀 착했죠.
1: 착했어요.
0: 됐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그렇게 유머로 넘길 힘을 주시지 않았나. 근데 끝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은 그거예요. 네. 뭘 잘못했냐. 그래.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그래. 교회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억울함과 분노는.
1: 맞아요.
0: 예, 겉으로 유머였어도. 그렇죠. 지나가는 것이었을 뿐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2: 그치.
0: 남았던 것 같아요.
3: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중독을 살짝 물어봤는데 중독 중에 좀 슬픈 중독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낙은 게임이다. 내가 무슨
3: 어느 정도길래 중독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0: 저는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다 배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3: 네.
0: 4시 먹은 되면 일어나셨는데 저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게임을 하는 성실한 게임 중독자였어요. 엄마가 4시에 일어나시면 저는 그때 잘 시간 엄마랑 이제 바톤 터치하고 교대해서
1: 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
0: 예, 그렇죠. 이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그때 체력이 좋으니까 학교 중학교가 150걸음 앞에 있었어요. 딱 150걸음 앞에. 그러니까 8시까지만 자고 8시 15분까지만 등교하면 그때 이제 인생의 성공을 깨달았죠. 그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새벽 4시, 아침 8시 기상 요 패턴을 계속해서 지켰던 부인할 수 없는 게임 중독의 재밌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3: 지금이야 이렇게 좀 하지만 그때 학창 시절인데 그렇게 게임하면 성적은 어땠어요?
0: 제가 겉으로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교회 절대 안 빠지고 초롱초롱 눈빛, 뭐 수행평가 다 만점 맞고. 문제는 집에 오면은 새롭게 이제 게임으로 출근을 하는 인생이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7, 80점대 그냥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고등학교 딱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 모의고사 수학을 딱 받는, 수학이 다 어렵잖아요. 32점 딱 찍힌 거예요. 절대 뭐 나는 그냥 학교에서만 잘해도 80점 이상은 기본으로 간다.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30점으로 폭락을 하고서 인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뿌린,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이게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이제 그걸 느끼면서 약간 마음의 고민이 시작이 되겠다.
4: 그러면 그 중독에서 어떻게 끊어지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0: 하나님, 이제 게임, 내가 게임 때문에 지금 인생 망하고 있는 거 아시죠?
1: 네.
0: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애들 교회만 끝나면 모두 다 몰고 PC방 가고.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3: 그지.
0: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랑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중독에서 잘 안 끊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수련회 때 집회를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적어가지고 캠프파이어에 막 던져놓고 이제 죄는 사라졌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수련회를 다녀도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이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저 집에 가서 또 게임할 건 거 아시죠? 저 지금 마음이 절대 안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또 집에 온 거죠. 다시 뭐 아니나 다를까 집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딱 시작하는데 고1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안 끊어지는 사람이야 하고서 컴퓨터에 딱 앉아서 게임 플레이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예. 마음의 변화인데. 예.

0: 어느 순간 이 사람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음속에 팍 강하게 든 생각이 뭐냐. 어? 나 이거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냥
0: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인데 내가 지금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네. 다음 게임도 해야 돼. 이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출연할 때 기대도 안 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하면 아시죠 이 마음. 그리고 나서 게임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어? 나 이거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게임을 즐겁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 게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 강박적인 게 다 끊어지고 그때부터 야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집중하게 하신 게 야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고1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이제 경험이 되면서 저희 가난함과 여러 가지 중독과 가정의 어려움에 큰 보람으로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그래서 참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 이건 뭐 저만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게 깨닫게 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뭐 자녀가 중독을 뭐 못 벗어난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냐. 첫 번째가 부모님의 기도예요.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바톤 터치하면서 새벽기도 갈 때 게임하다가 자러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집은 가난으로 뭐 개판 5분 전이 됐지 이 자식 이 마음이 변하겠나 이런 마음 당연히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거 그거 하나님께서 내 자유함 내 중독에서의 회복을 사용하셨던 무기가 기도였구나. 또 한 가지가 개인적으로 내가 빠져있는 내가 못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남한테 기도도 사실 부탁을 못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 그냥 고백. 하나님 내가 또 게임할 거 아시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라지도 않아 그때는.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내가 못 변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해서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유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고 그걸 믿는다면 아무리 지금 내 마음이 절대 숨을 못 끊을 거야 절대 이 중독 절대 못 벗어나 내 마음이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있어도 동시에 고백은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렇다고요. 그냥 내 마음 어렵다고요. 그 고백 드리시고 저한테 회복 주셨다. 그 두 가지가 저를 이끌어 오신 큰 하나님의 이 무기였다.
2: 다시 이제 모두가 살아갈 때 성인이라면 돈에 대한 결단이
1: 그래요, 그래요.
2: 돈이냐 돈에 대한 유혹이 봉사냐 이거는 어렵죠. 너무 어렵죠.
0: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척 개척교회 하시는 거 도와드리다 보면서
1: 그렇죠.
0: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대학교 때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이어오니까 대학교 때 가서도 뭐 과외하면은 그대로 봉투 그대로
1: 어머니
0: 저기 이자 갚는 거 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끝까지 뭐 그냥 확 파산해버리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좋은데
1: 끝까지.
0: 그런 일 하나님 앞에서 그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그래서 모든 그 채권자들한테 은행한테 갚겠다. 갚을 수 있는 방식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끝까지 갚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뭐 내가 과외해서 뭐 몇십만 원 받았다고 그 어떻게 제 손으로 제 그 수중으로 들어갑니까?
1: 그렇게
0: 봉투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원망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이게 뭐 학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넘치게 하신다. 넘치는

0: 은혜 이게 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품는 말씀이었어요. 넘치는 은혜. 예. 은혜는 그냥 오지 않고 넘치게 될 거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가에 그 이자 그대로 갖다 내고 그치. 소름 넘치긴 뭘 또 그 또 고백을 한 거죠. 넘치긴 네. 뭘 넘쳐 넘치긴 뭘 넘쳐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동시에 왔던 게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대전의 그 지역교회 예. 그때 제가 뭐 피아노도 좋아하고 그래서 반주도 해주고 교사도 하고
1: 피아노도 잘 치세요?
0: 그렇게 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온 그 교회가 예.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할 사람 헌신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때 매주 지방에 예. 교회 섬기러
1: 갔어요.
0: 내려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편 뭐 끊고 뭐 택시 타고 예. 막 늦을까 봐 또 월요일 9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마치 새벽 6시에 차 와. 타고 8시에 고대까지 또 지하철 타고 와. 올라가서 9시 지각 직전에 와. 막 그거를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주말엔 과외 뛰고 막 밤새 과외 뛰고 그 모든 막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매월 그냥 수십만 원씩 막 80만 원, 100만 원씩 그냥 예. 내 교통비로 뭐로 막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학비 내야지. 내 과외는 내 돈으로 안 들어오지. 네네. 결국은 또 돈인 거야. 근데 말씀은 넘치는 은혜. 고백을 했다.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입대할 날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영어라도 배워볼까요? 카투사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또 떨어지고. 예. 뭘 넘칩니까? 뭘 넘칩니까? 계속 고백을.
1: 개불, 뭐.
0: 계속 뭘 넘치냐. 아니,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건 알겠다. 예. 예. 아, 남들 그래도 뭐 조금 좋은 대학 가고.
2: 근데 너무 이해가 돼. 너무 공감하죠. 아니,
0: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예. 감사는 그쵸. 한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다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씨. 입대하면 급여도 없잖아, 이제. 뭐, 이제
2: 뭐 씨하고 욕하시는 거 아니야,
0: 거 아니야. 편집을. 네. 이게 뭡니까?
1: 네, 이게 뭡니까?
0: 그리고 나서 입대를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이상하게 그냥 어디서 장학재단에 네. 그냥 한번 넣어보라고 네. 뭐가 있었어요? 하나 넣었어요. 근데 네. 그런 장학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딱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저희 학교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냥 다음 학기 장학금 뭐 이제 준비다 네. 보니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선발이 됐다고.
3: 와. 4년. 와.
0: 아직 2학년 되기 전에 너 1학년 했던 거 네. 그거 주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시라고. 그럼 2, 3, 4학년 아니,
2: 무슨 장학금인데요?
0: 그 어떤 장학 재단에서 네. 선발을 했대요. 그냥 학기랑 아니 그 성적이랑 뭐 형편이랑 이렇게 해서. 근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1: 그렇죠.
0: 저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많았을 테고. 그러니까 그 장학금 딱 받는데 4년간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군대 갔다 와라 하나님께서
1: 학비 걱정 없이
0: 근데 마지막에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 넘친다고 했지 넘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궁시렁됐던
1: 계속 궁시렁돼야죠
0: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궁시렁돼 넘치기 뭘 하나님 그래서 가끔은 시니컬하게 해도 네.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희망해 믿으면 이렇게 안 해도 알았어요 하나님 뭐 넘친다고 했는데 아무튼 과외비는 다 이자로 나가고 이게 뭔 꼴입니까?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1: 사실 원망인데 사실
0: 네? 네. 사실 원망이죠.
1: 원망이죠. 그럼.
0: 근데 그것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넘친다고 했으니까 넘친다고 했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게 그 확신으로 남아요. 넘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3: 진짜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네. 야 넘친다고 했 줄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돈에 대한 결단할 때 그 마음가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0: 이제 결단이라는 게 네. 제가 그럼 지나보면서 그때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해서 결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결단은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네. 바라보고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단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도 또 하게 하시는 결단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 예. 미래의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그 보상의 길을 주시기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뿌려야 미래에 거두잖아요. 네. 이게 결단은 씨앗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들은 굳이 예. 이 결단 안 해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신앙으로 살아가시다 네네. 보면 아, 내가 이거 믿지만 않았어도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뭐 어디 후원하게 하신다든지 맞아. 뭐 이 프로를 맡게 하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남들은 절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주시는 네네. 그 결단이 있어. 예. 근데 꼭 그걸 손해랑 연결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0: 절대 손해 아니에요. 결단은 씨앗이에요. 지금 뿌리지 않으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 때문에 대학교 4학년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거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개척교 하면서 지금도 네. 얼마나 어려운
2: 그럼요.
0: 부분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근데 그때마다 이 결단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결단은 씨앗이다. 이거 꼭 같이 기억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다. 내게 오는 이 목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가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 가난에 대해서 걱정될 때 있어요. 네. 네. 하나님 이게 훨씬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특이해요. 사업 많이 하는 분들 알 거잖아요. 사업은 내가 투하한 자본만큼 얻게 돼요. 네. 근데 목회자는 특이하게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네. 개척을 했으니까 예. 제 업을 하고 있지만 제 사례는 급여로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월급처럼 오잖아요. 사례비를 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투하한 자본만큼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니까 네, 네, 네. 나는 지금 그냥 근로자인가? 예. 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본의 소득은 영혼이야. 나 영혼을 얻게 될 거야. 그거 너무 멋진 일이야. 그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있고 예.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예.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마음이 아닌가. 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2: 그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신 일이길래 그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기쁨이 되시나 봐요. 얼마나 큰 기쁨이시길래 지금 막 그 저희가 지금 눈에서 보이는 목사님 막 진짜 진짜 아니, 우리가 황금을 봤을 때처럼 신박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아니, 보셨어요.
0: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빨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근데 고려대 파는 게 그 뭐가 대수냐. 근데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끝나고 저한테 우는 거예요.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제가 어리니까 네. 형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느낌 뭔지 모르겠던데 형 한 번만 알아봐도 될까 그러고 내 그분 만난 것 같다고 저를 안아주는데 내가 뭐 급여를 얼마를 받고 뭘 사업을 했다고 너무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나 투자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도 네. 재정적으로 뭐 어렵고 그런 네. 일도 참 많이 있어요.
2: 그럼요.
0: 근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영혼을 건지는 기쁨은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 사역이고 그 사역의 핵심에는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고
2: 아, 아멘입니다.
0: 이 설교자에 대한 이 자부심, 성실함 제가 잊지 않고 아, 네. 많은 영혼들 새롭게 하는데
2: 아 그래요.
0: 네,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 예, 휴지 좀 주세요. 아, 네. 네. 성목사님 아주 그냥 아유. 저 눈물에 얼마나 많은 그냥
3: 그러니까요. 예.
2: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교회 우리 성목사님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0: 지금 뭐 네다섯 명이 우리 그냥 작게 시작해보자 시작한 게 네. 지금 낙성대역에서 한 80명 정도 같이 네. 모이고 있어요. 그다 보니 뭐 장년분도 계시고 싱글분들 뭐 신혼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돈 문제 또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 시대에서 그냥

0: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여실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성도들 이 시대에 많이 회심시키고 싶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 네. 회심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성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
2: 하나님께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것도 너무 깊이 다가왔고 정말 그 결단이 씨앗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손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시는 거 내가 선택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정말 그 대기업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가 제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 네. 그 부목사님은 결혼하셨어요? 아까 그
0: 네, 부목사님. 결혼하셨어요.
1: 바로 결혼했구나. 결혼했구나. 알아본 좀 찾아주세요.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쓰는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은 취업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히 제가 뭐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한사랑교회와 우리 성목사님이 미래에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런 대형 목사님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목사님 목회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0: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의 그 수많은 경험들 뭐 기업 활동 또 많은 경제 활동 또 수많은 그 가난의 고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허락하셔서 그것이 설교의 재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한사랑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또 목사님이 앞으로 대형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또 막 대형이 꼭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3 기계화 보병여단 사자교회 윤도형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롯이 소돔을 떠나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상반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롯이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만난 태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양과 롯의 모양을 비교하며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헤브론 마므레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뜨거운 교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자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철저히 주권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섬김을 허락하자 그는 고운 가루 세 스와 곧 수십 인분에 달하는 넉넉한 떡과 송아지 고기를 준비하여 기쁘고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흡족할 만큼 지내다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롯은 저녁 무렵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낮과 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 죄, 악, 거듭나지 못함을 상징하며 낮은 거룩, 빛, 하나님, 거듭난 삶을 뜻합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겉보기엔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인 모습을 세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무교병은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엔 롯이 얼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재산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롯은 풍요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욱이 자신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일찍 길을 가라고 재촉하는 의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중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것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롯이 머물렀던 소돔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 죄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나그네들을 향해 성관계를 맺겠다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타락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이기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은 도구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간관입니다.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죄를 막으려 하셨음에도 그들이 기어코 문을 찾으려고 헤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려 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죄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조차 무시한 채 스스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죄와 유혹을 경계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노예가 아닌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소돔을 향한 심판이 진행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심판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롯은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사위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사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점차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큰 심판이 없는 내 삶을 보고 있노라면 회개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더 내 삶에 와닿게 됩니다. 그것이 더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다시스로 간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원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의 칼날이 거두어질 것을 알았기에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삶의 방식이라면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계, 정직하지 않은 이익, 반복되는 거짓말, 숨겨둔 중독, 오래 품어온 미움과 같은 문제를 누구나 이 정도는 한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에게 구원이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딸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롯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딸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어서 떠나라고 외친 롯이 막상 소돔에서 떠나길 꺼려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돔에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곳을 떠날 때 함께 버려야 하는 것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선포하는 일과 내가 순종하는 일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에겐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작은 거짓말은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하라고 권하면서 자신은 상처를 붙들고 상대를 계속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계산과 염려에만 붙들려 살아갑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순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떠나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자리가 없지는 않은가? 롯은 사위들의 불신앙을 보았지만 자신의 지체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주어진 칼이기 전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옳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저하는 롯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롯이 지체했을 때 천사들은 그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롯이 결단력이 강해서 소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롯을 하나님의 자비가 붙들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롯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롯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이끌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이끈다는 것인지 죄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있긴 한 건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물리적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수단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었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편안한 감정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편안할 수 없도록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족과 친구, 목회자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십니다. 죄에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양한 모습의 손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진중하게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선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자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 영혼을 이끄십니다. 그 손길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찔림, 공동체의 권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소돔이라는 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롯 역시 구원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읍의 안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산이 아닌 소알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선 그런 롯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알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선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고, 롯이 계속 소돔에 머물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산까지 갈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롯에게 소알이라는 한 걸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연약한 사람의 보폭을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두려워하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 죄의 자리 밖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손은 무엇입니까? 계속 마음에 남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권면입니까? 내게 주어진 한 걸음의 순종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이 되며 소돔을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생명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고 진솔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3 기계화 보병여단 사자교회 윤도형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찬과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감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비밀병기 혹은 다윗 왕국의 비밀병기, 이름이 뭐라고요? 찬양대. 하나님 왕국의 비밀병기 찬양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귀한 찬송했지만 전교회 성도들이 전교회 성도의 찬양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증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어떤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라. 나중에 유언이 따로 있긴 하지만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인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 낮추어보면서 저 이새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이새의 아들 부족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 같은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세워져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제가 오늘 좀 연구를 해봤어요. 노래 잘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그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정이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가끔 말씀 제가 사모하는 성경구절 중에 귀하게 늘 쓰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68편 19절에 있는데 시편 68편 19절은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뭡니까? 찬송할지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짐을 져주시니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노래 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제 성찬식을 앞에 놓고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더 소중하게 우리는 확인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될 자들은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비상할 분들은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부족한 인생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자기는 목동이었어요. 아주 뭐 그렇게 고귀한 자가 아니어서 전한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이 베들레헴의 그 어려운 목동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여주시고 그가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의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의 들판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생의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이끌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말씀 안 들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리고 고백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벽이 부딪혔을 때 사실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난관의 벽을 돌파할 것인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또 욥이 나중에는 그 악창과 건강의 이상으로 그냥 살아있는 걸 저주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에 이제 사건 발단이 시작되고 욥기 한 40장까지 고생고생 죽도록 고생하는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회복이 일어나요. 대승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욥기 42장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고 눈으로 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의 그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부흥은

사실은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그 찬양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이미 42장이 결정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이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인데 무시간, 시간을 초월한 것이니까.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 비밀병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이력서를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이력에 의하여 영향받는 세상적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주님 찬양하러 말미암아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위하여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 본문이에요. 노래 잘하는 자 얘기하고 역대상 25장을 우리가 병렬 본문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앞에서 섬기는 찬양 수석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역대상 23장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뭐냐, 다윗과 함께 4천명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4천명의 찬양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찬양들을 인도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에게는 아들이 24명이 있었어요. 이 24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 24명의 아들들이 한 사람이 12명씩을 이렇게 인도하여 12명씩을 지휘해가지고 총 그 4천명 찬양대를 인도하는 총 찬양 지도자들이 28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 쪽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이어갔어요. 그 찬양의 계보가 가족력으로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또 부부가 또 우리 선대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본질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총 책임진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 24명이 288명의 찬양 지도자들을 인도하면서 그 288명이 4천명의 찬양들을 이끌어가면서 놀라운 찬양팀을 가지고 다윗 왕국의 비밀병기가 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군사 전략보다도 찬양 전략이 우선이었다. 1절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참모들과 다윗의 군대 지휘자들이 먼저 뭐 참모들과 지휘자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찬양대를 먼저 조직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 국가였어요. 전쟁 국가의 제일 키는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갖추고 병참을 조직하고 구원부대가 잘 따라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잘하는지가 키였는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찬양팀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를 잘 해가지고 최고의 전략으로 찬양대를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암몬과 모압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쩔 바를 몰랐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프론트라인에다가 제일 선봉으로 찬양들을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면서 그 어려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가 막힌 그런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것들이 다 나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호와께 있도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앞에 놓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이것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군사 전략보다도 찬양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와닿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기독교에만 왜 찬양이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만 왜 찬양이 있는가? 어떤 종교는 염불하고 어떤 종교는 좋으면 서로 코비비고 허그하지만 기독교에만 특별히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군사 전략보다도 찬양대를 선봉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만이 찬양의 종교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찬양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은혜와 연결되어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은혜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 있는 단어. 요즘 다른 종교에도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 기독교적인 독특한 신학적 어떤 보케브러리로 은혜라는 이것은 다른 데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찬양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본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아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찬양의 종교라는 증거는, 기독교 찬양은 그냥 무뚝뚝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기독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아주 뭐 탁월한 스승, 아주 인격에 고매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나오면,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하더라, 그 사람 정말 멋있더라, 그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하더라 라고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찬탄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전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의 권능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찬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유일성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슬람 종교에도, 무슬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무슬림에도 경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슬림의 예배는 엄격한 굴복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루에 다섯 번씩 그들은 메카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절한 굴종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 교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뭔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찬양한다는 것은 입으로 노래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신앙적 표현이 찬양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성도와 이 비밀을 아는 교회는 찬양의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만 찬양하지 말고 온 교우들이, 전 회중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 성도의 찬양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시편 150편 2절을 보겠어요.

152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잘 되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어떤 응답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런 찬양이 있을 때에 온 성도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찬양의 수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영가족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영적 동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정규군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군사 전략보다도 찬양 전략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다. 우리는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찬양이 삶의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난관을 이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돌파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뭐 자기 힘으로 건넜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출애굽기 15장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금성철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찬양의 양각 소리를 들고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그 난관의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구약학자가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할렐루야가 구약 성경 전부다라는 것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암송하기도 좋아요. 1, 2, 3, 4에 43장 21절 구약 전체를 뭉뚱그려서 할렐루야. 난관 중에 난관,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대략 난감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럴 때 그 난관을 어떻게 또 돌파합니까? 마리아가 유명한 것,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시니가 내게 큰일 행하시니, 아직 행하시지 않았지만 믿고 능하시니가 내게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찬양해. 마리아가 찬양으로 미래의 이력서를 써버린 것이 그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유럽교회. 유럽교회의 문이 열린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와중 가운데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신음해하는 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유럽 교회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난관에 부딪혔다면 찬양으로 돌파구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관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상상 못할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다시요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찬양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육체 한계를 옆처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치유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는 위대한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에는 패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음악으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자 무형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쉬지 않는 이 찬양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찬양에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있고 높은 기도가 있고 거기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음악으로 만들어진 말씀 신학인 것입니다. 말씀 신학이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학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집중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모을 그런 영적 슬로건이랄까, 그런 표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평생 같은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온갖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하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생각에 뭐 좋고 나쁜 거 뭐 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50만, 100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동시에 주님을 찬양해만 하면 남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민족의 미래의 이력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자 앞에 놓고 적용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높은 수준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을 보니까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선견자가 찬양대의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선견자가 오케스트라 컨덕터가 된 것입니다. 이 선견자란 말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가시라는 분에게도 선견자, 가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선견자와 선지자 역할은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프로핏. 이 프로핏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이 선지자 역할이요. 그러나 선견자는 조금 달라요.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좋은 자로서 왕을 충고하기도 하는 왕의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견자예요. 그래서 선견자는 영어로 King's Seer, 왕을 조언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 헤어만은 뭐예요?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수준이 높아가고 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일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찬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찬송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지적으로 똑똑한 분들, 예컨대 교수님들이라든지 법조인들이라든지 학자들, 예술가, 그 다음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물로, 또 우리 교회 30년, 40년 그야말로 순장으로 오래 역할을 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가장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분이었고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양을 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일대 총장이었고 대단한 학자였고 신학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미국의 대각성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려면 한이 없어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프로페셔널들, 학자들일수록, 지성인일수록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기 50, 60, 70 되신 지성인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헤만과 여도둔과 같이 선견자인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찬양이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위대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함으로 오늘은 어떤 성찬식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 아멘.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삼형제로 컸습니다. 이 부모님이 저희 삼형제의 이제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삼형제 각각에 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되게 영감 있는 별명이었어요. 그 우리의 삶을 향한 예언인 것 같아요. 첫째 형님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뚝심 있고 한결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차돌이다 넌 차돌 것처럼 살아라 차돌이라고 지으셨어요. 이 둘째 형님은 민첩하고 민첩하고 또 영리하고 그러니까 너는 진짜 똘똘하게 살아라 그래서 똘똘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형님들 이름을 짓다가 영감이 다 하셨는지 정성이 다 하셨는지 제 별명은 그냥 떼돌이라고 지으셨어요. 어떻게 살려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영감 넘치는 별명이에요. 사실 제가 자랄 때 굉장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말로 얘기하기 그렇겠지만 그 동네에서 정말 천사 같다 착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조용하고 착하게 있으면서 제 안에는 남모르게 원기욕을 항상 모으고 있었어요. 이 원기욕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에너지가 뭐냐면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허기를 느꼈어요.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어떤 블랙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울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딱 맞나면 거기에다 원기욕을 발사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죠. 그 제 기억에 정말 그 세게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일화가 한 4살 때쯤입니다. 제가 금은방 앞에 쇼윈도를 지나는데 어른 주먹만한 금 두꺼비에 꽂힌 거예요. 지금 시가로 얼마나 할까요? 그 정도면. 그게 꽂힌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해갈은 저 금두꺼비를 얻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4살짜리가 쇼윈도 앞에 들어 누웠는데 제가 한번 원기욕을 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가련한 새댁이었던 30대 초반의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사요 그걸. 그래서 근데 하도 들어오니까 제 손을 잡고 금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은방 주인이랑 막 얘기를 했던 기억까지 나요. 그래서 그 합의를 도출한 게 뭐냐면 아이 주먹만한 금거북이 있어요. 금거북이. 그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금두꺼비 이 사이즈와 포스가 다른 거예요. 금두꺼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원기욕이 계속 발사가 되는데 뭐 아무튼 타협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떼쓰고 들어눕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서 아마 들고 나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떼돌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제가 팔 말이 없어요. 이 별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제 안에 있는 블랙홀 같은 존재의 심연 이게 제 떼돌이에요. 이게 자라면서 제 안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과 공허로 만나지기도 했어요. 또는 친구를 만나거나 연인이 생기면 막 몇 시간이고 전화하고 맨날 붙어있는 어떤 애욕으로 또 역사하기도 했어요. 또는 미래에 대한 준비, 성공, 과업이란 주제를 만나면 막 밤잠을 안 자면서 그걸 해치우고 또 그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저를 쪼우는 그 에너지로 만나기도 했어요. 제 안에는 거대 떼돌이가 항상 살고 있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은 바다 심연 같은 어떤 빈 구멍이 항상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빈 구멍, 이 빈 구멍으로부터 사는 것, 이 빈 구멍을 잊지 않는 것, 이 빈 구멍으로부터 때도 쓰고 싸우기도 하고 밤샘도 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갈수록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생을 떼돌이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존 엘더리지라는 아주 좋은 영성가이자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삶의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어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원의, 갈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물어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고 싶습니까? 치유받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왜 이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쭉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떤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0: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이거 좀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기하는 강구를 좀 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 숨이 탁 막혔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좀 치유가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막 이런 게 안 느껴지니까 그 숨이 탁 막히는데 자기 5살짜리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5살짜리 아들이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이 아들이 달콤한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엄마한테 아침 대바람에 엄마 난 초콜릿과 그 설탕이 버무려진 디저트가 있대요.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엄마가 아침 대바람에 그걸 줍니까?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하고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 아이가 어느 집에 놀러 가든 식당에 가든 항상 물어본대요. 여기 디저트가 있나요? 여기 디저트가 있나요? 나는 그걸 위해서 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자신 안에 있는 허기를 들어올려서 말하고 그것부터 사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능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헐떡이며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영어로 팬팅인데 헐떡이다는 굉장히 원시적인 단어예요. 헉헉거리고 막 킁킁거리면서 뭔가를 막 찾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이건요,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배고파하다. 이거는요, 내가 I'm hungry가 아닙니다. I'm starving입니다. Starving이 뭐냐면 기아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자들 시장기 느껴서 탈북합니까? 시장기 느낀다. 남한에 가면 편해지는데 우리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 아니에요. 시장기 안 돼. 굶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잠을 못 자고 헐떡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박 같은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걸어 내려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만지는 비행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존 엘더리지가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 안에 그 심령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비행장을 우리 안에 다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허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욕망과 갈망과 그 큰 구멍을 다시 대면하게 하시는, 그 구멍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0: 아멘. 여기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뭡니까? 천사들이 1년에 한두 번 내려와서 물을 만집니다. 그럼 물에 물결이 일어나면 그때 제일 먼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제일 먼저 물에 여기 땅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아주 신비한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주변에 정말 수천 수만의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사진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겪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 물을 동하게 하는데 38수 한 거예요. 38수. 그럼 재수해 보셨어요? 얼마나 헐떡이게 됩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근데 38수를 한 거예요. 38수. 여러분 요즘은 인생 역전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지만 옛날엔 사복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복고시를 한번 패스를 하면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복고시 패스하고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면 인생 역전 한 방에 바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고시를 볼 수 있는 고시촌, 예, 신림동 고시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팔자 바꾸려고 서부로 가서 금을 캤는데 한국은 신림동

운동회 가서 고시를 봤어요. 그럼 이게 사복고시 주인입니까? 사복고시 가면 십수, 신림동에 가면 십수 한 사람도 아주 많았어요. 그럼 십수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더 이상 합격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 오늘 도서관 좁은 자리 맞고,

내리꽂힙니다. 그 희망 고문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롤러코스터를 줍니다. 그 실제로 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는 게 사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희망 고문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문드러져요. 뭔가를 바라는 게 문드러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신림동 고시촌 같습니다. 저는 떼돌이로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떼돌이가 제 삶에 가져오는 희망 고문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떼돌이를 옆으로 치웠어야 했어요. 여러분, 신림동 10수도 그럴 텐데 베데스다 연못 38수예요, 38수. 근데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10수한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면 놀리는 거예요.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이건 문드러진, 그 안에 문드러진 헐떡임과 문드러진 목마름을 조롱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싶으세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요새 십수를 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38년 때 환자에게 질문하신 건 이런 맥락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던, 포기해버렸던, 옆으로 치워버렸던 그 거대한 블랙홀, 백큐움, 목마름, 갈망, 욕망, 꿈, 소망, 무엇이라 부르든, 떼돌이, 뭐라고 부르든 그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베데스다 환자는요, 이 병자는요, 그 깊은 고통이 건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가 하는 대답을 보세요.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여기 38년 동안 있었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수를 했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누가 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원하는 건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원하는 건 만족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영원한 충만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그걸로 갈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우린 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주냐?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잘 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29살 때 무려 사병 입대를 했습니다. 의도했던 군역을 풀어가는 그 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스텝이 엉키면서 갑자기 영장이 나오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동지들이 교회를 같이 개척하기로 해서 교회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입대를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여러분 신성합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서 그 순간은 입대하는 순간 진짜 재난 영화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진짜 머리에 아무 생각, 꿈도 안 꿔야 됩니다. 바깥 생각 안 해야 돼요. 임신한 아내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생각 안 해야 합니다. 한 번은 교회 이름 지어야 된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 훈련소에. 그래서 그 중에 후보 하나가 산이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이의 마을 답 쓰고 편지를 답장을 해놓고 제가 훈련소에서 너무 심란한 거예요. 밖에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아내 생각하면 심란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심란하고 그래서 뭐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꿉니다. 그건 고통이에요, 꿈꾸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릎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 군생활 제대로 꼬였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면 군생활 너무 어렵다. 너무 심란했어요. 너무 심란한데 군의관이 칭찬을 딱 하시더니 군의관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수술 받고 집에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간다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 보케블러리에는, 제 소망 목록에는 집에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군생활 해야 되는데 너 집에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죠. 휴가 보내주려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 받고 어차피 재활에만 1년이 넘게 걸리고 2년 가까이 걸리니 너 집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병실에 도와서 눕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착륙할 곳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하여 주랴 그러면 훈련소에서 한 달 있었던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뽀글이 하나 끓여주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랴. 얼마 그보다 더 해주세요. 그럼 PX 가서 피자 전자 냉동 피자 돌려줘. 와, 와우, 와우. 그럼 더, 야, 내가 그 정도가 아니야. 야, 내가 무엇하여 주랴. 휴가 갈 수 있어. 휴가. 근데 너 집에 갈래? 너무 위험한 단어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을 감으면 여러분 우리 신혼집이 보여요. 임신한 아내가 보이고 같이 있을 때 아내의 체취가 막 맡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교회와 동역자들 생각도 나고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제 안에서 막 불쑥불쑥 그 쇼윈도 앞에 드러났던 갸가 원기옥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두껍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던 갸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꿈도 꾸지 마. 그거 바라다가 안 되면 너 군생활 못해. 마음 못 잡아. 너 그런 생각하다가 확실하지 않은 채로 그런 생각하다가 안 돼버리면 너 마음 못 잡아. 너 완전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제 군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남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받은 말씀이 뭐냐면 야복강가의 야곱 말씀이에요. 이러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 이게 뭐야? 떼돌이에요. 떼돌이. 이스라엘 떼돌이에요. 이스라엘 떼돌이. 근데 이 이스라엘 떼돌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랑 씨름을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 안 놔줘. 난 더 웃긴 게 왜 하나님이 잡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잡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한테는 잡혀요. 하나님은요 떼돌이한테는요 물리적인 인카운터 가능해요. 하나님은 신학자한테는 안 잡힙니다. 하나님은 감상주의에는 안 잡힙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잡힙니다. 영어로 tangible 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져지는 존재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올라올 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야, 더 말이 안 돼. 궁여지책으로 야, 좀 놔줘. 밤새 쉬면 그리고 하나님 환도뼈를 치세요. 그 환도뼈를 절면서 야, 환도뼈 치고 좀 야, 그래요. 알았어. 할게. 내가 너 축복할게. 야곱이 그때 놔줘요. 이 본문이 제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내 삶에 예언하셨다. 넌 평생 떼돌이로 살아라. 그래. 그 붙잡은 거예요. 삿발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어차피 여기서 1년, 2년 재활해야 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어차피 여기 도움도 안 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결국 의가사로 저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 큰딸이 다음 날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래요. 제 동지들의 조언 대로 형 그거 확실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하지 마. 우린 뭐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매달리질 않아요. 우린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 구하질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희망 고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우린 뭐예요? 여시면 구하겠습니다. 여시면 두드리겠습니다. 뭐가 손에 잡혀야 강구를 하려고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평행선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무엇하여 주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0: 떼돌이를 건드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닌 주님을 향한 따뜻한 뜻과 또한 성품이 스며있는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겠죠.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 주일을

김원영의 CCN 캠프 주일에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차분한 목소리 또 기타 연주 이 밤에 참 잘 어울리죠. 천관웅 예배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선하니 부른 예배자의 노래에 이어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따끔따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김인식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세라별님께서 일 다녀와서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쉬다가 공원을 걸으면서 방송에 함께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긍정 최고조인 저에게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찬양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샬롬 평안하세요 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말 긍정 최고조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러신 분이 많이 지치셨어요. 쉬어가라는 또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오늘 그 음성 안에 편안한 쉼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의 찬양으로 저희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양이고요. 이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성희님께서 찬양 들으며 성경 필사하기 참 좋은 시간이라고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을 전해드립니다. 하이디 8529님께서 선선한 바람에 선풍기도 춥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더워가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말이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때라는 찬양 제목으로 키워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강서정 씨의 찬양을 준비해봤어요.

아비가일 님께서 이 곡을 성가곡으로 부르신다며 영어 버전으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죽게 가온 이를 레이첼 윌슨의 찬양으로 The Power of Love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바다님 또 일하시는 나의 왕 신청해요 안성진 찬양 오늘 일하시는 나의 왕 이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김정임님께서는 올해는 여름이가 서둘러 물러가고 가을이가 찾아왔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외투도 필요합니다 하시며 사랑이야기에 완전한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고 자 창수님 신청곡까지 이삭줍게 합니다.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써주셨어요.

역시 안성진 진 DJ의 신곡이죠. 일하시는 나의 왕 전해드렸고요. 사랑이야기가 부른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하임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스티브 락스데일 마라나타 뮤직의 찬양으로 Knowing You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All I Once Held Dear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해외 CCM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Worship and Praise 함께 할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주일 2부 순서 워십 앤 프레이즈. 이제 들으신 두 곡은 지금 전해드린 곡 피아 워십,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아크 워십, 남보현 솔로, 나사렛 예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루루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그리고 제이풀 워십의 나를 크게 하심, 이렇게 나로 시작되는 찬양들 오늘은 함께 해보시죠.

나를 살리신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 나의 가는 길 두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예람 워십의 찬양으로는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접속곡 준비해봤고요.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리고 이번에 새 노래로 소개해드렸었죠. 팀록 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이어보겠습니다.

예라모십의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접속곡 캠키즈 워십 아이들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에 이어서 따끈따끈한 신곡 팀룩 워십의 찬양,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셀베이션 워십 주영광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도 준비해봤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워십 앤 프레이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셀베이션 워십 주영광의 찬양.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네요. 내일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그런 이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워십 미니스트리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즈음 포도가 익어 수확하는 계절에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또 향기롭게 다가옵니다. 여름내 태양이 그토록 뜨거웠던 건 이렇게 짙은 보랏빛으로 포도 열매를 연글게 하려고 그랬던 걸까,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손길에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 가을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애씀, 노력 이런 것들도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가을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무하의 포도나무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곡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사실 다른 포도나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엔 좀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두 곡으로 고민을 하다가 익숙한 곡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제가 고민한 그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수화사랑 윤하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이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유미가 부른 곡이었고요. 멋진 여자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청하셨어요.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김승희 조주영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싱싱 달리자님께서 찬양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리상자 이세준이 부르는 감사함으로

이세준이 부른 감사함으로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었는데요. 이 곡은 옥토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으신 분은 2262번님이세요. 남궁 송옥이 부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김도현이 부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였고요. 임진영 님께서 주의 손이 듣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잔치공동체 앨범에 있는 주의 손이

오늘도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고요.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1부 끝곡은 너를 사랑한다 어누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0: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른 채로 내 앞에 닥친 일에 급급했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몸짓보다 세상을 향한 몸짓에 익숙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사람들이 듣는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냄새에 이끌려 따라갔던 우리 앞에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계절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오듯 성령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 줄이고 상한 영혼이 있는 곳, 자유를 부르짖는 곳에 함께 계셨던 주님, 지금 작은 예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고 훌쩍 떠난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서늘한 바람으로 그 땀을 닦아주소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게 하소서. 9월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칠 때 수고한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주기도문은 빛과 소금 앨범에서 들었고요. 오은이 부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예소랑지기님께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이재훈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오묘하신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더 크로스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여정을 허유미님이 신청하셨는데 워낙 김관호의 여정도 한나형의 여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또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김관호의 여정 들려드릴게요.

허유미님과 함께 김관호의 여정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있어서 예, 이럴 땐 좀 고민이 됩니다. 서미아님, 산책 중에 밤도 죽고요. 당양노와 함께하니까 참 감사. 감사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감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자꾸 나오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곡인데 가능하면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정말 감사를 강조해서 감수아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감사송이라는 곡이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예, 흐르는 가사의 곡 백화슬기 백화향기가 함께하는 감사송을 서미아님께 들려드립니다.

이 곡 맞죠? 감자송 백가슬기 백가연기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에 말씀드린 그 고민했던 곡 이무하의 포도나무와 함께 고민했던 곡이 이 곡이었어요. 포도나무 허니팟 어바날로그와 함께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요. 결혼 31년 만에 남편에게 제사상은 이제 준비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권사 직분 받고 제일 먼저 실천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실천합니다. 아,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까?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저희에게 보내신 글은 단 세 줄이지만 3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 듯합니다. 가족의 반응도 궁금하긴 한데요. 담대함으로 얘기하셨으니 제

안녕하세요. 님과 함께 송정미 예수 들었고요. 축복의 사람 말씀하시면 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님께서 아미가 부르는 터치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미가 부르는 터치였고요. 오늘 끝곡 김은진의 목소리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더 풍성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온 밀러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일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이 찬송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랍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4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게 하소서. 네팔의 홍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살펴주소서. 세계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소서.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세계가 함께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협력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의 말에도, 한 가지의 행동에도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하소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말씀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소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고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14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미가 부르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김상은의 찬송가 191장입니다. 양 99마리는 이어서 하품이 전합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은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성경 낭독 시편 9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페이먼트가 전하는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트리니티 승어즈입니다. 찬송가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불을 통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위한 우상화 작업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높이가 27m로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너비는 2.7m입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지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금시상을 만들어 사방으로 탁 트인 두라평지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거대하고 압도적인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료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동원했습니다. 동원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로도 동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당시에 존재한 모든 악기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형금, 양금, 생황 등입니다. 이제 오케스트라 웅정한 연주와 함께 선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느부갓네살 금시상에게 절하라. 그러자 그곳에 모인 자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스케일과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그 넓디 넓은 두라 평지에 절하지 않는 이들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왕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왕은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관료인지 잘 알기에 회유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이들에게 절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이들의 대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서 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진 채 불에 타 죽어가는 이들을 상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이 더 보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명이 그 풀무불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왕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이들은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결박도 풀렸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그것도 머리털도 타지 않았습니다. 얼굴, 손, 발 등 그 어떤 신체 부위도 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왕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존재한다 할지라도 절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 어떤 형태의 신들에게도 엎드리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상이 우리를 그 우상에게 엎드려 섬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신상처럼 우리를 시시각각 억누르고 고개 숙이게 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우상이 우리의 목을 끄끄며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불법적인 타협,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라고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별 수 있냐? 다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라고 외칩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다 망한다. 세상 방식대로 적당하게 타면서 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엎드려 성공 앞에 고기 숙여 편안함과 타협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런 사회적 요구에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술도 마시고 적당하게 속임수도 쓰면서 그렇게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대한 두려움이란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는 태권도 할 때의 기마 자세를 뜻합니다. 믿음으로 양발을 땅에 강하게 대고 기마 자세를 한 후에 적과 싸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기도 하고

0: 껍박지로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지금 또 다양한 종류의 박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버티고 서서 영적 기마 자세를 취하고 악한 적들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남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큰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집트 콥트 신도 21명이 리비아 해변에서 극단주의 테러 집단 IS에 체포되었습니다. IS 대원들은 콥트 신도 21명에게 주황색 제수복을 입히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무릎을 꿇린 채 물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지막 했지만 그들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지킨 이들은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하며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우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맙시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영적으로 기마 자세를 취하고 악과 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트루바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옹기장애가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9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한홍재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조준모가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 교회가 분단 81년을 맞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연대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의 마지막 일정인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가 어제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는 한반도와 세계의 현실을 돌아보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86년 남북교회가 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논의했던 스위스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맞아 끊어진 남북교회 간 대화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교회의 기도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이 해외 선교비 송금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0: 됐습니다. 노량진 정책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는 시행 유예나 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해외 선교비 집행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동반자 선교원 대표 김찬곤 목사는 이번 사안을 세금과 송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의 재정 구조와 사역 방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026 장애문화예술 임팩트 컨퍼런스를 열고 장애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과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발달장애 예술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교육과 창작 활동을 거쳐 실제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장애문화예술 협력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무주택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2층 단독주택 6개 동을 건립해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등 6가정의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를 쭉 배워가는 중에 한 1년 동안 살펴보았죠. 이렇게 잠시 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또 일터사역에 배웠던 부분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지는 포도나무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롭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세 주간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체계는 매우 여러 시대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인 거죠. 모양은 진짜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가짜인,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잘못된 신앙인데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짓 신앙에도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율법주의고요. 이제 오늘 기복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 중 하나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자,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시겠죠. 당연히 생명을 택하시겠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누가 화를 택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게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할 때에 이 이해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영적 법칙. 사실 이 복과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 신앙 전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신구약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단히 전체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걸 보았잖아요. 이 영적 법칙이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거짓의 문제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모든 면이 예레미야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이 전면에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면,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려느냐. 우리가 이런 구절만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타락해도 정말 타락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건 지금 아마 그 개혁 한글 같은데, 탐남하며 탐욕을 부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겨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탐심이 가득하며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8장 1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화신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30장이면 신명기 30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평강을 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따 나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버린 것과 멸시한 것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미 써 있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강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대세로부터 외세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아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타락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제5복음서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죠. 복음서는 4개밖에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가장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5복음서죠. 그래서 복을 외치기 바쁜 거죠. 이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제 왜 그게 거짓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 타락하면 그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다른 말로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켜줄 축복의 메시지만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똑같은 장입니다. 지금 1절부터 시작했는데 쭉 보시면 이제 뭐죠?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쭉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망치같이 비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져요.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부모 여기 청년 있지만 부모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서 처음은 미약하였으라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내며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느라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죽어. 돌아와야 돼. 그러겠죠. 근데 애가 안 듣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크게 말하겠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랑하니까요. 돌이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저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 겁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성취해 줄 소위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더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닫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 앞에 떠오는 그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어야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메시지가 강하다는 이 별소리를 더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뒤돌아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게 하시는 그거를 제가 좀 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내용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포도나무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피 울며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가장 최고의 예우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세계적인 관광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집트는 굉장히 장례 문화가 발달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신을 40일 동안 염을 해요. 미라를 만드는 거죠. 머리부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거기에 향 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온 이집트 나라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합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을 애도하는

거하는 기간이 70일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총리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아버지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안치를 해요. 그 장래의 행렬이라는 게 정말 유례 없는 너무 화려한 그리고 대단한 장례였을 거예요. 70일 동안 애도했으니 파라오 왕의 허락을 받고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 병거 그리고 기병까지 뒤따르는 장례 행렬을 그 당시에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장례를 잘 마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장례가 치루어질 때보다 장례를 치른 이후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부모의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형제들 가족 간에 묵혀둔 갈등이 그때 터집니다. 장례 기간에는 그런 게 안 터지는데 장례 끝나고 나면 꼭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그게 터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마음먹으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끼리 복수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표를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아버지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줘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몽땅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요셉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이 무거운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형님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한 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끝끝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놔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가 상처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힌트가 오늘 성경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생과 손해를 보지 않고 그때 그 사건 상처받은 세월 덕분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얻은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 세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혹독한 가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

0: 기억도 없었을 것이다.
1: 그때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삶을 살았겠냐. 그러니 오히려 그때 그 사건은 감사하고 그 사건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요셉을 끔찍한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은 54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기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 때까지도 자기 무릎에 친자식처럼 앉혀서 다 사랑해주고 요셉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그 상처를 완전히 뿌리째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 나는 뭐 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 끝난 일이니까 기억도 안 할 거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문득 어떤 계기에 그것이 다시 확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었어요. 라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5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보는 순간 어떤 계기에서 조금 섭섭하면 다시 그 옛날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쓴 뿌리가 아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54년을 더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결심한 상처로부터 해방한 그 마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평생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가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한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상징의 나이를 110세로 꼽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시의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인정하는 가장 복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완벽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110세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자,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24절 2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평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110살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게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총리로 성공하고 남들이 가장 존경하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요셉의 궁극적인 자기 머릿속의 꿈은, 비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복수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이 행복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미래가 확실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때 사건으로 돌아가고 용서하기로 해놓고 또다시 그 사람 발목 잡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과 미래가 없으니까 매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0대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50대는 50대가 제일 행복했고 40대는 40대가 제일 행복했어요. 분명히 70대에도 제일 행복할 거야. 제가 그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또 남은 10년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항상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꿈과 그 미래가 너무너무 좋고 그 꿈을 향해 가니까 지나간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로부터 뿌리채 진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되고 싶다면 요셉처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멋있는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만 정리하면 상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도 그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사람들, 여전히 잊은 것 같지만 두려움이 어느 날 또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미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허무하게 살고 실패 인생이 되었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남은 인생만큼은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영국에서 의료진들이 멘붕이 오고 트라마가 오고 의료진들이 완전히 넉다운이 될 때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을 가장 많이 목격할 때 아닙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죽음을 의료진들이 목격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이 낮에 막 죽는 장면들이 계속 불쑥불쑥 트라우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 의료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의 한 연구진하고 영국의 보건당국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한 90여 명 되는 의료진들을 뽑아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보통 의료진들이 하는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 그냥 기존 심리치료만 받게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죽음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우리 게임 중에 여러분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테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블록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걸 테트리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의료진들에게 이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 그 채워져야 되는 블록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잠시나마 요거는 어디로 가서 붙어야 돼, 다음에 요게 여기 와서 붙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앞에 거를 1분 뒤라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기존 심리치료만 받은 사람에 비해서 이 테트리스를 병행한 그룹이 끔찍한 죽음의 기억이 떠올라지는 빈도가 78%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과거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뭔가를 계획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난 두 번 다시 결혼 안 할 거야, 난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이게 인간이 갖는 본능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고르는 사람들, 내가 고르는 환경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제가 그런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호주 분인데 인도에 가서 그렇게 온 가족이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1999년 1월에 그들에게 비극이 몰아칩니다. 그 인도 내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폭도들이 어느 날 차 안에서 잠든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당시에 10살짜리, 6살짜리 두 아들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결국 악소리 못하고 세 부자가 불에 타서 죽어요. 다음 날 뼈만 남은 시신 앞에서 그녀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13살짜리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글래디스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살인자들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 안겨서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어린 딸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범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네가 그들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 네 옆에 네 가슴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는 네 딸이 남은 인생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평생을 지옥처럼 살 거를 생각해봐라. 네가 엄마로서 남편과 아이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평생을 살면 네 옆에 있는 딸이 그 남은 인생을 지옥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해봐라. 그 순간 글래디스는 딸을 안고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복수, 증오,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이 열리는 날 전 세계 언론이 그녀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데서 글래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안도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미래에 도전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폭도들이 있는 땅,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2004년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병원이 완공이 돼요. 처음엔 작기 시작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은 지금 수많은 빈민과 한센병 환자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큰 병원이 되었어요. 글래디스는 불타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고 버림받은 인도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주하고 증오해야 될 그 땅에서 그 땅을 사랑하겠다고 미래로 나가는 이 글래디스의 노력에

0: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한 손해, 억울함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 내가 얻은 또 다른 이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끔찍했던 그 과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완전히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억울함과 상처로부터 해방하는 날, 완전히 해방된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서 가까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아둘람 굴에서 군대를 꾸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를 사울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낙심한 다윗은 또 도망치고 결국 십 광야 수풀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십이라는 이름의 뜻은 녹아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극심한 실망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곳으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바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수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내가 성공하고 박수 받을 때 나에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십 광야의 어느 수풀의 다윗처럼 내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처절한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썰물처럼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수풀까지 찾아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배신감에 온 마음이 다 녹아내린 다윗을 찾아 수풀로 들어간 요나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든 기어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음속의 속삭임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천둥 소리로, 또 봄꽃의 소리로, 내리는 빗물 소리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0: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랜 가뭄이 이어지던 날, 엘리야는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을 확인하는 동안 바다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만 그 다음 종이 말하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구름 하나였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은 시작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대가 됩니다. 소소한 일상 곳곳에 어떤 기적들을 숨겨놓으셨을까? 소망함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아침, 여기서 음악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아, 레인보우 닉네임도 평온하네요. 속삭이는 폭포님. 그동안 많이 바쁘거나 분주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 시작하신다니 좋습니다. 평화님께서 신청하신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였고요.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9월 14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님, 오늘은 새벽 예배 없는 날이군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시편 말씀 듣고 오셨대요. 참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으로 검색해 들어가셔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가지세요.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14일 차인데 뭐 차수와 상관없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 1일 차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어여쁜 자여님의 신청곡은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오늘 예배 중 축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샬롬. 뚝방길 기도하며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홍삼 명주님, 지금이 아직 6시 30분도 안 됐습니다. 어둡고 쌀쌀한데 걷기 괜찮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Oh Jesus, I promised 이 세상 끝날까지였습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미나의 Amazing Grace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뒷자리 0545번으로 오신 송유찬님이신데요. 이번 9월 19일 토요일부터 천사데이인 10월 4일 주일까지 16일 동안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열립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응원갑니다.

레스 브라운은 1945년 미국 마이애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 지지나 판정을 받아 한 학년 아래로 내려갔고 중학교에서 또다시 낙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그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죠. 선생님, 전 못합니다. 학습 지진하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당신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걸어 라디오 DJ와 주의원을 거쳤고 수많은 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동기부여의 대가가 됐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누군가 무심코 쏜 말의 화살들이 아직 우리 심령에 박혀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박힌 절망의 화살들을 뽑아내고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내 영혼과 이웃을 살려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말의 화살.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앞에 묵상 시간에 이어서 Spirit Song,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 찬송가집에 실리지 않은 일반 찬양 CCM을 하루 한두 곡씩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귀에 익숙한 가사는 다 모르더라도 멜로디만으로도 같이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숙한 곡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뒷자리 908이 출근하면서 들어요. 7시, 8시 수업하러 갑니다. 저는 요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908 2번으로 문자 주셨고.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수업 가는 수강생들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먼저 와서 수업 준비하고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선생님들이 진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좁은 길님께서는 지난 주말 95세 되신 부친 생신이어서 충남 홍성에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장애들러 실파를 사왔습니다. 떨어져 사는 아들을 위해서 파김치 담기는데 처음부터 아내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왔는데 그렇게 잔일이 많고 힘든지를 몰랐어요. 매번 맛있게만 먹었는데 그 수고를 이제서야 알다니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이 좁은 길님의 사연을 보니까 요새 꽤 인상 깊은 광고가 하나 생각나요.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나열되더라고요.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워진 건, 유리창에 물때가 끼지 않는 건, 또 뒤집혀져 있던 양말이 바로 되어 있는 건다 저절로 된게 아니다.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다. 이 광고가 생각나네요.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문자 뒷자리 3836번으로 오셨어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다고 말씀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가는 인생길도 마치 이 짙은 안개 속 같을지라도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찬란한 해가 비치고 있을 거라 믿고 응원의 마음 보냅니다. 산림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그 기쁨도 또 공유해 주실 거라 믿어요. Don't worry, be happy.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이고요. 여러분, 이 노래처럼 기분 좋게 한 주 보내십시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

0: 때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단을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진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의 입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선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으로 나선 모습인데요. 잠시 후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내일 열리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들을 면밀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5: 예,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짚어보죠.
7: 용혜인 후보자 자진 사퇴.
5: 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인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7: 네, 어제 오전에 이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한다고 문자 공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한 40분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장면은 영상을 보고 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7: 네, 용 후보자 저 기자회견 보면은 지금 사퇴 배경으로는 이제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결단 요구

0: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그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만큼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 이걸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태선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 SNS에 밝혔어요.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자신이 이제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용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4일 전까지만 해도 직접 기자회견 열고서는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은 오히려 좀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켜주기보다 이제 당대 그 사퇴를 권유하는 상황이 이뤄지니까 이제 사퇴를 이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사퇴 직후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1: 예, 앞서 사흘 전에 있었던 용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와 장관직 겸직이 왜 원칙에 어긋나냐. 이건 좀 화난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담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인하 평론가님, 어제 자진사퇴를 결심하게 된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2: 뭐 본인이 얘기하듯이 민주당의 최후 통첩인 거죠. 아마도 민주당하고 정부, 당정이 협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날 어제 그 오후에.
1: 예.
2: 근데 이 합의로 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용혜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건의하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예,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2: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뭐 이 지명한 인사를 중간에 아무런 뭐 이 계기 없이 지명 처리하기가 어려움으로 지금 여당이 이제 나름대로 총대를 메고 이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1: 예.
2: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든 장관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분명해졌고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어떤 평론에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목전에 다가온 것이고 그 낙마가
1: 예.
2: 그렇다면은 지명 철회 되느냐 아니면 자진 사퇴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당의 논의를 거쳐서 그럼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를 하자.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청와대의 어떤 그 대통령이 져야 될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여당은 자평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여러모로 이제 이 여러모로 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요거는 이제 좀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지명하는 게 맞느냐까지 평가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1: 예. 네. 유석 대변인님.
3: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자진 사퇴 당하겠다. 뭐 지명 철회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주에 미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더 본인의 뭐 소위 말하는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앞당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예.
3: 대통령이 해외에서 오시는 날 딱 맞춰가지고 한 것처럼 보였고 내용도 민주당을 비난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태도 여부는 둘째치고요. 여권 내부에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예. 예.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3: 예.
1: 그런데 이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자진사퇴를 권유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건 뭐 생략된 거는 만약 사퇴 안 하면 이런 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4: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동안에 여권에서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컸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을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후보 측에 전달하지는 않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고 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공식 통보를 한 것 같고
1: 예.
4: 그게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뭐 지명철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요. 여당이 나서서 그 부담을 좀 줄여준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미 뭐 부정적 여론은 커질 대로 커졌고 여러 가지 그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 더 일찍 결단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고요. 저는 어제 그 용혜인 후보자의 그 사퇴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마지막까지 좀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그렇게 지탄을 받는데도 사흘 전 기자

0: 회견 열어서 나는 문제없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박따박 반박하다가 여당 말 한마디에 후보직에 사퇴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실한 위성정당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뭐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이 원내 정당으로 남아서 활동을 하겠지만 이번에 그 이분 어떤 이미지 손상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1: 예.
0: 그 점도 저는 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2: 주말 사이에 이 결정이 있을 거라는 건 좀 예고가 돼 있었던 게 토요일에 조계원 대변인이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요일에 논의가 되기 전에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퇴 여부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 이게 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사퇴는 좀 이제 기정사실화했던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제 그 뜻을 김태선 비서실장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청와대 예. 좀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민주당에서 그 사퇴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하지 말라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에 메시지 관리는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3: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그동안에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예.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정무적 판단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번에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노출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에 메시지 낼 때는 정치인다운 메시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니까 내가 장관 후보자 장관을 하면은 여당이 반대하는데 장관할 수 있겠느냐 이 논리로 예. 이제 지금 사퇴를 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답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문제 제기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과연 이제 뭐 언더 조직이라든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뭐 해소를 한 거냐,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왜 사퇴 안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제 없다. 요거를 계속 온 거잖아요. 그런 예.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또 이게 그냥 기본소속당과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이 겹쳐져 있는 쟁점들이 많아요. 첫째로 그러면 다음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이제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치를 것이냐 이 논점이 이제 생기겠죠.
1: 예.
3: 그다음에 청와대는 어디서 실패한 것이냐 인사검증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지명할 때부터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배려로서 나눠먹기로서 이제 지명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지금 원민경 장관이 특별히 이제 여러모로 뭐 나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은 없는데
1: 예.
3: 일을 잘 못했다거나 무슨 논란이 있다거나 뭐 개인 비리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왜 교체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여성계에서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제기될 걸로 보여서 그냥 용혜인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1: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했으면서 장관직도 그대로 한다고 약간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지 않았나.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그래요. 아예.
0: 뭐 들리는 후문을 보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사전에 그 검증을 하거나 용혜인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검증 실패죠.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를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도 저는 그게 적절한 추천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뭐 여성계나 이런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 가족부는 벌써 두 번째 실패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네 명이 낙마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이 성평등 가족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까지 확장하면 세 번이나 성평등 가족부는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 가족부를 지금 정권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성계나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 전반을 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더조직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용혜인 후보자는 이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는 전혀 몰랐다. 아예 쟁점으로조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어 부자를 지명했을 때 따를 논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과 조사

0: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제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뭐 김성원 후보자 논란에도 적용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사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커졌다. 이건 뭐 작은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다. 뭐 집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총력방어죠?
2: 네, 아무래도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여야 전선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 한 명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용해인 후보 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김민석 대표도 앞서 공개적으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 판단된다, 지킬 거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의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김 대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2: 의원들도 여기 제가 어제 전화를 돌려봐도 김승원 의원은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제 김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은 이번 개각뿐 아니라 검찰개혁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더 이제 방어선을 좀 강하게 치는 모습인데,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 예.
2: 여기서 핵심은 그 김 후보자의 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자체보다 이제 과거 검찰 수사가 오히려 표적 수사였다. 요 점을 좀 어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2022년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친 이재명계 이력이나 대장동 관련 인맥까지 정리한 내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거든요.
1: 예.
2: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이 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이 단순 로비 사건을 넘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기획한 정황이다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주장은 당시 수사부서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5부로 바뀐 점 등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 예.
2: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 탄압 수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근데 한동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승원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엮으려 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자,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누가 듣보자로 표적 수사하느냐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도 원래 공익 제보는 내부 자료를 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검찰한테 자료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이제 주된 쟁점이 과연 식약처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 사적 청탁이냐 이거였는데, 추가된 게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당시 김승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의 한 갈래였다. 이 주장이 나왔고, 이거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가 나왔죠.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건데, 김승원 후보자 로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2: 네.
1: 일부 공개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이 지난 금요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 한동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출처 가운데 한 명으로 조모 씨를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조 씨가 브로커 양 씨와 사업 관계 있었고 사업상 손실과 금전 분쟁을 겪은 인물이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순수한 공익 제보자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인물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이제 집중을 한 것이고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의원 측도 이제 반발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해서 공개하는 게 맞느냐, 제보자 보호 원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쟁점을 하나씩 좀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김승원 후보자, 당시에는 김승원 의원이죠. 이게 이제 야당 의원이, 당시 야당 의원이죠. 야당 의원이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누군가 제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게 표적 수사다라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쭉 말씀드린 이제 인사와 관련된 어떤 지금 상황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 방어 모드로 들어간 것이고, 그 총력 방어에 어떤 수단으로서 지지층이 결국은 방어를 쭉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1: 예.
3: 이

0: 사회적 수사의 이 어떤 희생자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획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모든 지지층을 묶는 데는 가장 유용한 어떤 담론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꺼내들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연결고리가 쭉 나와줘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아직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이 검찰이 작성을 했다,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뭐 반부패부로 간 게 뭐 이상하다라든지.
1: 예.
0: 그 다음에 왜 한동훈 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뭐 맡으려고 했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인데 이게 다 그냥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정황 같은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 정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획사였다, 표적사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이 추가로 그것에 대한 정황을 갖고 있다라면 뭐 밝힐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지금 제기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의혹은 의혹대로 해명하고 방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여당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어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두 개를 지금 묶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당시 이제 내부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가 일단 이 사건 수사하면서 김승원 의원이다. 이분에 대한 김승원 당시 의원에 대한 보고서가 따로 들어간 거죠. 친명계고 대장동 관련 인맥 이 보고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당시 대표를 노린 것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강승원님. 그러니까
2: 민주당으로서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저는 시도하는 거라고 봐요. 지난 한 주 내내 몰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폭로를 주도하면서 이게 이제 법적인 결론과는 무관하게 과연 김승원 의원의 그런 그 식약처장에 보낸 문자나 전화나 이게 공익민원이었느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이었느냐, 이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됐어요.
1: 예.
2: 게다가 그 브로커 양모 씨하고의 뭐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추측이나 호기심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스토리가 굉장히 안 좋게 전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의 폭로 중에 이게 검찰 수사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 유출 문제로 더 나아가서 당시 검찰 수사의 성격 문제로까지 쟁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의 성격 문제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수사 보고서상에 김승원 의원이 친명계고 뭐 대장동 사건의 변호 전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빗대서 얘기하자면 우리 기자들이 취재 보고할 때 온갖 백그라운드 얘기들 다 보고하지만 그게 다 기사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2: 걸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수사도 그런 거죠.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표적 수사를 했다. 인지 수사를 한 거죠. 표적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거는 약간 비약이 있어서 그걸 입증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1: 비약이라고 보시는 거죠?
2: 자료 유출 문제는 뭐 민주당이 쟁점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여전히 짐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방어는 불가능하고 앞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설령 한동훈 의원의 이제 폭로에 그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나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곧 김승원 의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1: 예.
2: 그건 그거대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라기보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민원 처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1: 예.
2: 방식도 동기도 결과도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적절성 최소한 부주의함을 인정해야 그나마 정서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지 아까 용혜인 후보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근데 국민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1: 지금 이제 거기다 표적 수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시 이제 법사위 야당 간사였죠. 김승원 의원이. 예, 일단 박원석 의원님 페이스북이 요즘 뭐 데스페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런 건 아닙니다.
1: 예. 페이스북 하루에, 참고 하루 늘어날 겁니다.
2: 하루에 50개 쓰는 분도 있는데 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 50개 쓰는 분의 최측근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수사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승원 의원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현재 상황 당시에 그것을 기술한 보고서가 수사보고상에 있다.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김승원 의원의 친이명 이재명 계고 대장동 관련해서 뭐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친 이재명계가 아니었고 대장동과 예. 관련이 없으면 또 모를까. 이건 사실인데 이것과 수사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뭐 이 얘기인데 이거하고 이 사건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1: 예.
3: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0: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네셀이 상장은 안 됐지만 제네셀과 관련해서 투자한 회사에 뭐 주식을 샀다든지
1: 예.
0: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노린 거야라고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
1: 예.
0: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1: 예.
0: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 한동훈 의원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한 의혹 제기라든지 뭐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좀 다르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언론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1: 예. 뭐
0: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것도 있었네. 이 논리로 이렇게 공격을 하네. 근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고 박원석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공익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앞단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후보자도 하고 있으니
1: 예.
0: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공익 제보라고 공익 민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김승원 후보자만의 상황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걸 말해 줘야 됩니다. 이분.
1: 혹시 그걸 뭐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 여러 번 얘기하긴 했습니다. 당시 국부 유출, 해외 코로나 치료제 제약사 등 이 수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로 아직 설득력이 부족한 건가요?
2: 그동안 이제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이제 제기한 한동훈 의원이 이 짜깁기를 해가지고 녹취록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1: 예.
2: 애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래도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가령 이 치료제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뭐 만나본다든지
1: 예.
2: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뭐 어디에 이제 가본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양모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럼 그거 내가 뭐 들어봐 줄게 이런 것처럼 된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러면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100% 아 김승원 의원이 정말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말 만들고 싶었구나. 김승원 의원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아 정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1: 예.
2: 그 의도만으로 이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도 이 문제는 내가 신중했어야 됐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다만 그 입장 표명의 효과가 지금 뭐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그 점을 인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뭐 국면이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했느냐로 다 옮겨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 전에 했던 입장 표명의 어떤 그러한 뭐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그 이전에 표명했던 입장이라는 게 왜 내가 신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신중했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점을 맞추는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1: 지금 뭐 세 분 패널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의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적인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민원 전달이냐 이 쟁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표적 수사랄지 제보의 출처 그다음에 내부 보고서 유출 뭐 이런 쟁점들인데 그건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된다. 뒤에 B로 A를 덮을 수는 없다. A는 A대로 해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신 거죠.
3: 네. 그렇죠.
2: 꼭 알겠습니다. A와 B로 부유해야 되나요?
1: 아, 그럼 가나 나로
3: ABC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니까
2: 부담돼요.
1: 좀 네. 저희가 신박하게 니은으로 기억을 덮을 수 없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래 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3: 더 나아가서 그 최초의 공익신고를 했던 조모 씨의 신뢰성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의 제보에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근데 저런 메신저 공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익제보자가 100% 순수한 동기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다른 동기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제보한 정보가 공익적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우리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취지거든요.
1: 예.
3: 근데 그런 공익신고자를 뭐 금전적 이익을 노려서 이렇게 했다. 뭐 양모 씨하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의도를 가진 모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신원을 공개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전면 위반했다. 또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1: 예.
3: 그러니까 과거에도

0: 보면 이런 류의 어떤 불리한 폭로가 제기되면 메신저 공격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한 건 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왜 본인이 이제 나섰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 문제거든요. 지지층들이 사실 이 공익신고자라는 제보자 조모 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막 종합을 해보면
2: 예.
1: 대략 나오거든요. 저도 그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조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쭉 정리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조모 씨가 김승원 의원이 이거 해주고 10억을 받기로 했다. 이거를 제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2: 예.
1: 그리고 이 제보자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이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아, 이 제보자가 누구고 재판 과정에서 어땠고 그런 재판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그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어떤 주장을 했구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2: 예.
1: 그 양모 씨와의 관계 이런 것도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영역에 있었으나 그런데 이제 김승원 의원이 이것을 본인이 이제 주장한 거는 아마 지지층들이 아, 이런 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아마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본인이 나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볼
2: 예.
1: 때 당연히 그런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공익신고자 이 신원을 왜 밝히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방어라든가 해명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3: 그동안의 민주당
4: 이석태 대변인.
3: 행태하고는 예, 너무 다르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본인들이 주장해 왔잖아요, 민주당에서.
2: 예.
3: 근데 지금은 역으로 본인들한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신원을 거의 이제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또 하나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어떤 뭐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다든지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형사처벌 당해야 된다고 하면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노회찬 의원 얘기를 해요. 노회찬 의원의 과거 삼성 X파일 얘기하면서 그 제보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과정, 그것이 법에 위반돼서 결국 의원직 상실이 됐잖아요.
2: 예.
3: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그때 처벌을 잘 받았단 얘기입니까? 이렇게 엮여요.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2: 당시 이제 그걸 비판했었는데라는
3: 그렇죠.
2: 부분이라는 거죠?
3: 그러면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지금 완전히 불리해지니까 그때 사실관계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누가 옳고 그름은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 형사적으로 걸려야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향도 설정이 안돼 있다. 민주당 내부가.
2: 예.
3: 그러니 수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2: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인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지켜야 된다. 이러면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과정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김승원 후보가 장관이 되더라도 장관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기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장관이 되면 더군다나 법집행을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당이 방어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2: 예.
0: 그 방어의 논리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점을 너무 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승원 후보자의 그 로비 얘기가 불거졌을 때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을 조금 분리해내서 그건 인정하고 그러나 법적인 결론은 어쨌든 기소유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저 내용들을 다 검찰이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2: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뒤에 강조하는 이런 논리와 그런 그 접근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이 사안을 보는 여론이나 정서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2: 예, 김성원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반격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주 얘기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광구주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광구주가 얘기하는 동안 김민환 평론가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허락을 구하고 광구주에 나왔던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청취자분들께 지명을 처음부터 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명이 잘못되니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당 입장은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네. 광고주는 일단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아할 것 같고요.
0: 예. 네,
1: 광고주 입장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어떤 뭐 손해와 이익 이런 걸 따져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내외로 안 좋아요. 여론조사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당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앞에 쭉 평론으로 말씀드렸듯이 별로 유권자 보기에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일 것 같은데 그럼 여당 사람들은 뭐가 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온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출제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0: 예. 그러니까
1: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금 뭐 처음에는 공소취소 모임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로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뭐 이 뭐 등등에 대해서는 그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지금 사실은 그냥 정상적이라고는 좀 그런데 일반적 방식으로 방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이 논란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용해인 후보자의 경우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기준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그러면 인사검증도 제가 볼 때는 잘 됐을 것이고 여러모로 이제 매끄럽게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 내부에 여러 가지 여론 균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진보적인 어떤 부분도 챙겨야 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전제된 거잖아요.
0: 예.
1: 그럼 정무적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검증으로 그러면 아 그 정무적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제된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결국 그러면 여당의 지금 방어의 문제도 있지만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판단, 인사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인사를 판단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잘 된 거냐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0: 애초에 문제가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방어하려다 보니 스탠스가 자꾸 꼬인다, 스텝이 꼬인다 이 얘기군요.
2: 아니 근데 이제 인사라는 게 추천하는 그 단계가 있고 또 검증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상호 보완적이거나 약간은 이제 견제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추천이 되면 검증의 기준을 낮추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김승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기소유예라는 법적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쟁점이 불거질 수 있는지를 저는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 뭐 무슨 뭐 그 입법 보조원 채용이나 뭐 등등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세밀하게 사전 검증 단계에서 보통은 걸러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자들 상대적으로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 때문에 쟁점이 안 되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의중이나 혹은 인사의 목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검증이 굉장히 취약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 가드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가드 안 올리고 계속 저런 상태로 가거든요. 모든 정권이 그래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인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인사정책에 한해서 좁혀보면 추천도 그렇고 검증도 그렇고 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예.
3: 검증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세고 그 의지를 꺾기 위한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도 의지가 워낙 세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이 민원 처리 관련한 문제들 기소유예 이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유명했다는 게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 그러니까 24년 총선 때도 김승원 의원이 당연히 기소가 될 걸로 예상한 많은 후보자들이 수원 지역에서 김승원 의원 수원갑 지역구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알려졌다는 거죠. 이 사안이 어떤 것이고 문제가 많고 근데 기소가 안 돼서 재선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또 김승현 의원이 판사를 한 6년 정도밖에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법조 생활을 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수원 지역 변호사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어떤 문제점의 어떤 초점 그다음에 그 심각성

0: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몰랐을 리는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작게 보거나 이거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나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밀어붙인 게 아니냐.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용의현 후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얇고 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면 기소유예 사실은 이게 재판까지 진행됐던 부분이기에 이건 김승원 후보자는 아니지만 관련 다른 분들 뭐 강세찬 교수랄지 양수진 씨 브로커 양 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공개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꼼꼼히 봤으면 논란이 됐을 걸 체크할 수 있었을 것이다가 있고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 말대로 봤어도 혹시 밀어붙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은?
2: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이재명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김승원 의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공소 취소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얘기가 물론 윤희석 대변인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0: 몰랐는데.
2: 네,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말씀만 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뭔가가 다 이제 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전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안을 적게 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소유예 난 거니까는 방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어붙여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종의 이제 레드팀이라든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동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꼭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면 안 돼. 이 구도라기보다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기 칠남 스타일이라고 하고,
1: 예.
2: 그 다음에 여러모로 이제 좀 워낙 이제 깊이 있는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 못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도 사실 이 인사위나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언론은 갖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좀 열어줘야 된다. 레드팀 해라.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검증 내가 이 지명을 하더라도 인사검증에서 문제 있으면 바로 직보해라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원에서 김승원 후보자 문제를 다 알았는지는 제가 한번 제 수원 출신이니까 그리고 박원석
1: 아 수원이 출신이
2: 그렇습니다. 네 제 고향
1: 박원석 후보님도 수원이네요.
2: 그렇죠.
1: 네.
2: 여기 수원 출신 두 명이나 있는데 수원에 한번 전화해 갖고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수원 어디에 전화하신?
2: 제 수원 고향 친구들에게
3: 아, 예. 아니 뭐 다 알진 않았고 일부는 알았죠 일부
1: 다른 문제 사실은 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누가 혹시 빌 수 있어라는 얘기를 경쟁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3: 총선 앞두면 그렇죠. 그 지역 경쟁자의 이른바 이런 사법 리스크 같은 건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지난 총선 전에 알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1: 예.
3: 때문에 이건 이제 검증 단계에서.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올라가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올라갔다면 문제인 거고 안 올라간다는 건 인사권자 의중에 맞춰서 그냥 가드를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1: 예.
3: 근데 인사검증 기능이 그렇게 작용하면 안 됩니다. 인사권자의 의중이 무엇이든 드라이한 보고서는 올라가야 돼요.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인사권자의 의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청문회는 열립니다, 내일. 그러면 예. 청문회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면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될 몫이 민주당과 예. 김승원 후보에게 있는데 그거는 지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앞에 좀 겸허한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또 똑같이 뭐가 문제냐. 이게 공익민원이지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하는 이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설령 우격다짐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면.
1: 예. 이게 이제 다른 프레임 앞서 니은 쟁점으로 갈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또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건 별개라는 거죠. 예, 사실에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청문회에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못하죠. 증인도 참석을 못합니다. 뭐 하나요?
0: 뭐 일각에서 장외청문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그 방식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몇 명이 얘기한 건데 아마도 청문회 중간중간에 김승호 후보자가

0: 발언하는 것에 대한 검증 성격의 뭐 메시지 전달은 있겠죠.
1: 예.
0: 뭐 페이스북 통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기자분들하고 이게 모아가지고 뭐 한 오후쯤에 뭐 뭔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죠. 적어도 그럼 국민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일 거냐. 청문회 현장 중계를 보고 있다가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볼 거냐. 이제 이 상황의 비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예. 상황이다. 그게 민주당에 더 비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계속 그 사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택에서 둘이 찍은 적 있냐 없냐라는 사진. 그거 공개 안 하냐라고 묻는데 혹시 그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0: 들어보니 민주당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공개돼도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1: 예.
0: 결론은 그거예요. 한동훈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때 그 집에 단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공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쪽 일부 분들의 주장인 것이고 한동훈 의원은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붙였잖아요. 적어도 사무적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밤늦게 사무적 관계인 사람의 집에 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경우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 얘기한 거지 단둘이 뭐를 했다는 건 그건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그건 몰라요. 다들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적 관계가
1: 알잖아요.
0: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2: 무슨 아니 그런 상상을 부추긴 거지. 그게 뭐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3: 사무적 관계가 아닌
0: 그러세요.
3: 범주에는 그냥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예. 제가 박성태 앵커님 집에 가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죠 밤에.
1: 일단 저희 와이프가 싫어해요.
3: 아 그래요?
1: 네, 밤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3: 설득을 좀
1: 알겠습니다.
4: 계속
1: 예.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이 쟁점이 계속 이제 양모 씨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청탁이 먹힌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어떤 사적인 관계, 여기서 사적인 관계라는 거는
1: 예.
3: 꼭 무슨 뭐 불륜이라든가 뭐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이런 전제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라든지 또는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게 됐겠느냐. 이거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3: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사진 무슨 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생각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쟁점을 안 좋은 쪽으로 갖고 가는 거다.
1: 그게 그러니까 선정적이다라고 보시는
3: 거죠. 그렇죠.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 오히려 검증의 이 어떤 그 방향이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아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지적을 하자면 좀 과유불급인 면이 있어요. 보통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논란이나 의혹 제기가 어떤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게 사건 수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사의 결론이 내려진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 과정을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있어요. 기소유예라는.
1: 예.
2: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한동훈 의원의 얘기가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니까 이제는 약간 뭐 피로감 같은 게 생긴 거다. 그러니까 전선을 너무 넓혔어요. 거기 등장하는 송영길 의원. 이분은 아무 뭐 그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입에 의해서 거론이 됐을 뿐인데 전부 민주당 오빠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화하고
1: 예.
2: 이게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지 모르겠는데 전부 범죄자 취급해요. 근데 보통 특수부 검사들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다 도둑놈들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세계관. 그런 시각, 그런 위치, 심판자의 위치에서
1: 예.
2: 정치를 수사하듯이 그리고 의혹 제기를 피의자 신문하듯이 그리고 기자회견을 수사 브리핑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하고 야 파이팅 넘친다. 잘한다 역시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가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1: 예.
2: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냉랭해요. 이거는 이제 꼭 당권파가 아니라 제가 만나본 다른 분들도 이제 뭐 하다 저기까지 가냐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한동훈 의원이나 윤희석 대변인이 좀 명심해야 될 거다.
4: 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 통화한 의원들 얘기가 딱 공통적으로 박원석 전 의원 기분 되게
1: 예.
4: 비슷한데 아,
1: 민주당 의원들
4: 네,
1: 통화한
4: 의원들의 네. 반응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반격의 시간이다 얘기하는 게 막상 이제 녹취가 공개되다 보니까 쪼개기로 이제 공개됐다는 게 알려졌고 그리고 처음에 한 방에 나왔을 때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아,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더 놀랄만한 게 더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좀 묻어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이제는 효과가 좀 없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좀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1: 예.
4: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강조가 되고 있는 면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청문회에서 내일 좀 반격의 포인트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네. 앞서 이제 조태임 기자의

0: 지적 또한 박원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윤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1: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 너무 심하고 이거 너무 지겹고 전선을 많이 넓혀서 이거 과유불급이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해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0: 예.
1: 본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수사 내용이 정해져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걸 역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재판이 아니잖아요.
0: 예.
1: 의혹을 제기해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귀하는 게 맞죠. 역순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성훈 후보자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뭐 오빠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선을 넓혔다고 하시는데 그런 국민적 인식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있는 오래 정치하신 분, 20년 예. 넘게 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그래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비슷한 분들이라는 지적이에요.
0: 한동훈 의원 측의 이제 반론까지. 제 측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네, 반론까지
1: 네,
0: 들었고요.
1: 고맙습니다.
0: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네요.
2: 네. 추미애 지사가 그제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제 원고 없이 즉흥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제 비판의 수위가 좀 높았는데요.
0: 예.
2: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천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엎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 또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도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추 지사 지난 10일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 지사가 이렇게 발언 수위 높다 보니까 어제 그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더 이상 법사위원장이 아니다. 강선 지지층을 의식하는 자기 정치는 당에도 정부에도 도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도를 한참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 의원들 이제 전화 통화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도정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예, 경기도정에 집중해라.
2: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정이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다. 도정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0: 박수근이 페이스북에 길게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지 광역단체장인 당원이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혹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대해서 뭐 내란 세력에 엎혀서 전전긍긍한다라는 수위의 비난을 하면서 저런 하극상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역단체장이 그랬는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러지 않았고
0: 예.
3: 심지어 야당인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의 연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안팎의 평가가 추미애가 또 추미애했다. 저분이 팀킬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삐뚤어진 권력관 때문에
0: 예.
3: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까지 앞장섰던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발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대통령의 중수청장 임명이 뭐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 세력에 엎여서 전전긍긍하는 민주 열사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 제도적 수준에서 검찰개혁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검찰 출신 중수청장 한 명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다 뒤집힌다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그걸 명분 삼아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가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해요. 저 정도 하극상이면 이건 당의 기강 차원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문제고 지도부가 나서 공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아니 지금 경기도정은 시작하자마자 엉망진창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지금 본인이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3: 근데 민주당 비판이 왜 저렇게 약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마디 했던 거였습니다.
0: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박원석 의원님 이제 올린 글에 보면은 아 야망가들이 등장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추미애 야망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0: 예.
4: 뭐 말씀해주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덧붙이자면은 추미애 지금 도지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검찰개혁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무슨 뭐 경기도가 검찰청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0: 예.
4: 왜 거기서 계속 검찰개혁을 얘기를 합니까? 그럴 게 아니고

0: 지사가 왜 나왔냐고 추미애 씨는 뭐 그 얘기부터 했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을 보고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 예.
0: 크게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수구적 형태로 보여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하는 당이 있나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2, 1, fire.
5: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8: CBS 휴식 같은 라디오.
9: Oh, the good life.
8: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0: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용해 인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그러자 정치권의 관심은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청문회 주요 쟁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에서는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판결문 손수호 변호사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5: 예,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용혜인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관련 얘기입니다. 내일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청문회 주요 쟁점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 권유 뜻을 전달했는데요. 일단 용혜인 후보자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 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6: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예. 최고위가 끝나고 제가 그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5: 예.
6: 그 당시 상황에 국민들의 눈높이를 보면서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비상하게 당내 의견을 안팎을 좀 수렴하고 있다, 취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5: 예.
6: 그 결과 아마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판단을 해서 용혜인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태선 비서실장이 이 당의 의견을 특히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수용을 해주셔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예,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0: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수용을 했나요? 아니면 반대의 뜻을 좀 밝히다가 수용을 했습니까?
1: 저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0: 예.
1: 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용혜인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이 제일 잘 안 맞았다고 보십니까?
1: 오늘 뭐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김태선 비서실장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비례대표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례라든가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그런 국민 눈높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렴해서 용혜인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겸직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보시는군요.
1: 그 겸직 예.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론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용혜인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 사퇴 그 후보자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예. 예. 일단 겸직 문제를 두고 보면 비례대표를 용혜인 의원이 두 번 연속 어떻게 보면 위성 정당 의원으로서 두 번 연속 비례대표를 한 데다가 거기다 장관까지 이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차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것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24년 같이 재정당에 대한 연합 그리고 소수 정당에 대한 것들을 배려 이런 차원에서의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0: 예.
1: 그러한 취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진보당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진보 가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조기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특히 이 선거제도에서 있어서의 교섭단체 완화 문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0: 예. 위성정당 논란은 사실 뭐 위성정당은 당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으로부터 시작된 건 맞지만 민주당도
1: 네네.
0: 따라가면서 준연동형의 취지가 퇴색됐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1: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위성정당을 만든 그 책임이 벗어나는 겁니까? 그냥 야당으로서 주장만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0: 예.
1: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거,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 또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어떤 선거제도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0: 예.
1: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어떤 대안적 모델도 제대로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적인 뭐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정치 언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1: 예, 예.
0: 앞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사진사태 배경으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1: 이제 항상 이제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여러 의혹에 대한 이제 도덕성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0: 예.
1: 저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84 출신이고 변호사 활동하시고 그동안에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국회 들어와서 재선 의원으로서 6년 동안 법사위에서 이 사법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고요.
0: 예.
1: 또 여야 간의 의원들 간에 보면 이제 협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하면서 가졌던 그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예.
1: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는 분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부분, 도덕성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건데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떠올랐다고 봐요. 하나가 뭐냐면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한

0: 고충 민원을 해결했느냐의 부분.
1: 예.
0: 그런데 저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1: 예.
0: 이것이 민원이었고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서 이것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적 유예로서 기소 유예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검찰 수사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가 누가 했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10여 명이 투입돼서 수사했던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마지막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예해서 그것을 기소유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불식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에 의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언론을
1: 예.
0: 통해서 여러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이제 그 제네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세종 메디칼이 상장 폐지가
1: 예.
0: 됐는데. 이 세종 메디칼은 제네셀보다는 카나리오 바이오 항암제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이 상장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김승원 후보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1: 예.
0: 저는 크게 볼 때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제 도덕적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1: 예.
0: 지금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주가 조작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이 최종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
0: 네네.
1: 상장 폐지는 제넨셀 관련 이슈가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바이오 투자 기업이 투자한 뒤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0: 네. 그 부분까지 좀 이번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이제 네.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네네.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세종메디칼에 몇 개의 투자 조합이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넨셀 임상 2상 식약처 승인 21년 10월 26일입니다. 이때 난 뒤로 주가가 급등할 때 이 투자 조합이 지분을 다 여기에 팔았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주가 조작 말고 사실은 제넨셀의 임상 시험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죠.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고 도망갈 기회를 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아니 이제 박연크께서 그런 의혹인데 이제 항상
1: 그 SBS 보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아니, 하는 게 아니고
0: 관계와 예. 상관성과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1: 예.
0: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아마 청문회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가 뚜렷하게 설명할 거고요.
1: 예.
0: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 금전적 거래가 있었냐에 대한 부분
1: 예.
0: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고 지금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되려면은 동거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1: 예.
0: 그 양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후원금 500만 원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
1: 예.
0: 그 후원금도 다 차고 양 씨는 그거에 대해서 500만 원도 후원금으로 못 넣었던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정황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봤을 때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검찰이 자신들이 창피당할까 봐 기소유예 처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 예.
0: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도덕성 검증에서도 이미 국민의힘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1: 예. 예, 앞서 이제 제가 주가 조작에서 언급했던 투자 조합이 세종메디칼 주식을 임상 시험 때 팔고 도망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는 걸 일단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소의 부분에 대해서도
0: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아니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 단계에서 어떤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거기에서 지금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김승원 후보와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 예. 예.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은 뭐 제가 볼 때도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 있었을 정황은 없는데 다만 양모 씨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줬다라고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 예.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3자들이 다 대화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김성원 후보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김성원 후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1: 예.
0: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제3자들이 다 얘기한 걸 녹취록을 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하면 한동훈 의원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1: 예.
0: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장시호라고 해서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의자 장시호가
1: 예.
0: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오빠라고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스윗하다고 한동훈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녹취록이 다 공개됐잖아요.
1: 당시 예.
0: 그 김영철 검사 관련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장시호에 대한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줬다. 너무 뭐 어쩌다 어쩌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장시호 얘기를 가지고 한동훈과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1: 예.
0: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3자의 얘기를 가지고 김성원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1: 제3자의 진술로 이 정황을 뭐 사실로 유추해 전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0: 그러면 녹취록에 대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 그것도 짜집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의원 아니에요. 그것이 검찰 수사에서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했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0: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1: 앞서 이제 기소유예 대한 부분 또 여쭤보면 그
0: 예,
1: 부분이
0: 예.
1: 있습니다. 물론 무죄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검찰이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이유나 또 관련된 재판이죠. 이 강 교수와 양모 씨가 들어가 있던 재판에 나온 표현이 단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판단이고 법적에서는 이제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그런 거고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의심이 많이 간다라고 보는 게 또 국민적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1: 예.
0: 이제 김성원 후보가 그동안에 많은 해명을 했고 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자들이 질의에 다 답변을 하나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과정에서 김성원 후보의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보면 내일 이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제기하는 뭐 의혹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원 후보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좀 판단해 보시죠.
1: 예. 예, 네.
0: 저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단순한 의혹 제기였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고 내일 청문회 해명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0: 네네.
1: 최근에 이제 법사위 위원들이 주로 했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 그러니까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돼서 당시 21년에 검찰, 23년에 22년 3년에 검찰했던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0: 그 내용을 좀 보면
1: 예.
0: 그 당시 수사 상황들을 좀 보면은 서부 지검의 2022년 11월 28일 날 수사 보고서가 이제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내온 이 수사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1: 예.
0: 김승원 후보자를 친 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수성구 항매 도표라든가 대장동 관련 인물이라든가 정치권 인사를 다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약처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정치계 인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거죠? 이 녹취록에 또 등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1: 예.
0: 특히 야당 지도부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도 수사 초기부터 이 대장동 관련을 조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서 야당까지도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
1: 측면들이 말씀이시고요?
0: 이미 그 보고서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 그 기소 검토 수사 검토 보고서 이 부분을
1: 예.
0: 어떻게 유출했느냐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이 표적 수사였는지 기획 수사였는지
1: 예.
0: 무리한 수사였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예. 당시 이제 24년에 사건 처리 계획이라고 검찰이 당시 서부지검에서 올리죠. 24년 9월 얘기인데요. 이때 나온 이 안에서는 불기소하면서 그 사유에 드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사위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이

0: 명계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불기소의 이유가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와요.
1: 아니 저는
0: 그러니까 부담이 됐다라는 아니, 부분으로
1: 그 박앵커께서 지금 질의하는 어떤 본질을 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 상황에 볼 때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등장했을 때 김승원 후보만 했으니까 그 양 씨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양 대표라고 예. 하는 그 여성분이 지금 인맥이 윤석열 선거 캠프의 본부장 무슨 위원장이었다면서요.
0: 예.
1: 그리고 그 권성동도 등장하고 야당 인사 뭐 이준석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라든가 원희룡도 등장하고 다 의원들 몇 명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타겟팅을 누구만 타겟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김승원 후보만 타겟팅을 한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것이 보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에서 기획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 보셔야지 추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2년 당시에 수사 단계 녹취록을 그 당시에 입수했다고 하면은 여야에 봤을 때 이거는 야당 의원에 대한 포커싱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당대표까지 표적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히려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알겠습니다.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일단 일각에서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원 구모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넨세 사건은 아니어서 조달청으로 얘기를 했었죠. 원희룡 의원 얘기도 사실 녹취록에 언급이 됐는데 제넨세 사건 언급은 안 됐기
1: 아니,
0: 때문에
1: 잠깐만요.
0: 뭐 별게 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 반론 차원에서 제가 전화드립니다.
1: 아니 그러면 예. 만약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라든가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자였다면 그 윤석열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0: 예.
1: 그 당시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수사가 오히려 들어가야 그것이 정당한 수사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1: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김승원 후보를 타겟팅했고 이재명계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 그 당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일단 검찰이 당시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타겟팅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기류다라는 말씀이시죠?
1: 아니 지금 보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그 짜집기 내용 들어오면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지금 짜집기 내용을 보면 김승원 후보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분명한 의도가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의도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김승원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1: 예.
0: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공소청 직제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 명칭. 이 사법통제부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건을 다시 심의하는 분데 이거를 불송치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고요. 검사 정원도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어제 그 이용호 대변인이 어제 고위당정 그 협의에 나오고 브리핑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어제 고위당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특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시대적 흐름을 더 강조하시고 국민의 그 정서라든가 요구에 이제 부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했던 부분하고 경찰개혁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 속에서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이제 10월 2일이면 출범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고위 당정에서의 준비 차원을 준비를 점검하는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 네네.
0: 최근 한 행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강한 돈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워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냐 이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그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당대표도 하셨고 또 경기지사하고 여러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지금 경기지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제 3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평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0: 예.
1: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맥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0: 예.
1: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이 시점에

0: 왜이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저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1: 예, 의아했다라는 예, 예. 거는 이건 부적절하다는 예. 건 이 시기엔 좀 맞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0: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이제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1: 예.
0: 또 당경청 원팀을 이루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그 의도와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1: 예.
0: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런 차원에서 의아해했다는 말이고 좀 더 제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아마 이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0: 발언을 듣고 예.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의아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듣고
1: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예.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가 일은 줄었는데 왜 정원은 2,200여 명으로 그대로냐? 그리고 사법통제부 이거 똑같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 다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0: 근데 어제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예.
0: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고위당정에서 검찰개혁과 이 경찰개혁의 시대적 흐름, 국민적 정서와 요구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더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1: 예.
0: 그 부분에 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당과 당정층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다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미애 경기지사도 당정층 원팀과 당이 가야 할 일에 있어서 힘을 더 보태주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손잡고 예. 가는 게 맞다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4: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1: 예,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마주할 사건은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 김소영 씨. 바로 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에 숨겨졌던 내막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손수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이 사건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충격적이었어요.
5: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시간 순서대로 피해자의 순서를 좀 붙여보면요. 뭐 모텔, 노래방, 자동차에서 1번부터 4번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1: 예.
5: 또 이후 5번, 6번 피해자는 모텔로 적극 유인을 해서 살해했는데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 예.
5: 연쇄살인범이 없었다기보다는 첫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거나 또는 아예 첫 번째 범행 전에 잡혀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연쇄살인입니다. 오랜만에 발생한 연쇄살인인데
1: 예.
5: 사실 예전에는 3건 이상 벌어져야 연쇄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 FBI 기준으로도 2건부터 연쇄살인으로 보고 또
1: 예.
5: 냉각기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연쇄살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1: 또
5: 엄여인 사건으로 알려진 엄인숙

0: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 예.
0: 네, 보험금 타려고 가족 3명 죽이고 5명 눈 멀게 한 그 사건인데요. 그때
1: 뭐 독극물로 네. 가족들을 타고 그 보험금을 타먹었던 사건이죠.
0: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어민숙의 범행 시작이 23살 때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김소영은 지금 만 20세에 이런 범행을 했으니까 알려진 국내 여성 연쇄살인범 중에서 최연소가 아닐까 싶고요. 예. 법원은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유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1심 판결문 108쪽 분량입니다.
1: 예.
0: 굉장히 두꺼운데요. 근데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좀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특히 김소영이 범행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AI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그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파주 냉동창고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1: 예.
0: 그때도 피의자가 AI와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 범죄에서는 AI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25점인데
1: 예.
0: 딱 25점이 나온 거고요.
1: 그러면 사이코패스인 거네요?
0: 법원이
1: 낮은 단계 사이코패스?
0: 네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법원도 예.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법원은 사이코패스적 사고라는 표현을 썼지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1: 예.
0: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김소영의 지능지수입니다. 74거든요.
1: 예.
0: 하위 4%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AI와 대화하다가 AI가 과실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과실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인데요. 사람 쓰러진 상태에서도
1: 예.
0: 치밀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 지능은 부족하다.
1: 예.
0: 또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만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김소영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 예.
0: 어떤 사람이기에 20살의 연쇄살인범이 된 거냐 예. 오늘은 김소영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1: 일단 그러면 전 사실 AI랑 무슨 대화를 나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 그건 조금 뒤에 네네. 듣기로 하고요. 김소영 씨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0: 네,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1: 예.
0: 우선 주된 동기는 법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요 재산적 탐욕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현저한 충동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예.
0: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회피하고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본 거죠.
1: 예. 경제적 이득을 취한 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0: 네.
1: 예를 들어 자꾸 뭐 달라붙는다든지
0: 네.
1: 그러면 이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약물로 한 거다
0: 네,
1: 살인을 한 거다 이렇게
0: 네,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면요
1: 예.
0: 2번 피해자와는 두 달 동안 연애했는데요 호텔 숙박료 450만 원을 비롯해서 뭐 생필품, 화장품, 의류 이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했고요.
1: 예.
0: 또 이 피해자는요 법정에 나와서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3번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인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번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호출한 그 사람이에요.
1: 예.
0: 근데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 3번 피해자가 즉 본인이 두 번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예.
0: 김소영은 3번 피해자를 재촉해서 모텔에서 6만 8천 원어치 치킨을 주문하고요. 많이 주문했죠.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그 치킨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거든요.
1: 예.
0: 다음날 이 3번 피해자가 아, 치킨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1: 예.
0: 겁져가지고 택시비를 또 잃어 받아내기도 하고요. 또 쓰러져 있는 4번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5만 5천 원을 자기 자신에게 송금하기도 합니다.
1: 예.
0: 또 사망한 5, 6번 피해자와 함께 있던 모텔 객실에서도 배달음식 시켰던 거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갑에도 손을 댔어요. 특히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했는데요. 성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1: 예.
0: 또는 성관계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거나 또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치킨 12만 원어치를 시킵니다. 두 명이서.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법원은요. 김소영이 특히 모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식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1: 그러면 12만 원어치 치킨을 먹고 싶어서
0: 네.
1: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거기서 시키도록 했다 이건가요?
0: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 예.
0: 아무튼 남성에게 이것저것 많이 받아내고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범행을 했다고 보는 거죠.
1: 이렇게 보면 앞서 이제 2번 피해자, 지금 4번 피해자까지는
0: 예.
1: 상해를 입은 거죠.
0: 그렇습니다.
1: 5번, 6번이
0: 네, 살해당했죠. 네,
1: 살인 당한 거고요.
0: 네.
1: 근데 4번 피해자까지인데 2번 피해자

0: 보니까 돈을 막 지출하게 하고 나중에 약을 먹였는데 이분이 쓰러진 거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관계를 끊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면 그냥 약 먹여서 재웠다 이런 거네요.
1: 사실 관계를 끊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 예. 부분도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동기도 있습니다.
0: 예.
1: 물질적인 탐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잠을 재우는 대신에 계속 이런 관계를 이어가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초반처럼 이제 적은 약물로도 잠을 재울 수가 있고 직접 본인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5번, 6번은 죽을 정도로 과다하게 약을 먹이고 또 방치했거든요.
0: 예.
1: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도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는데 그래서 법원은요. 성격 장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부수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0: 야, 이상 동기.
1: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대검 임상심리 분석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소영이 남성을 부정적, 위협적, 공격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0: 예.
1: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저조한 인지기능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또 문제 상황에서의 회피 양상 등이 결합해서 타인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인 불편감과 불쾌감 해소에 몰두한 것이다.
0: 예.
1: 라고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타인의 피해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적 사고가 결합해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쾌감을 제거하고자 한 동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0: 그러면 불쾌감, 불편함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약물이라는 걸 그냥 쓴 쓰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인명경시라는 게 나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본 건데요.
0: 예.
1: 이렇게 물질적인 탐욕과 성격장애적 이상동기가 결합한 범행을 저지른 김소영.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0: 예.
1: 김소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범죄의 배경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범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0: 예.
1: 그래서 오늘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김소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컸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친부가 술에 취해서 욕을 하고 칼을 던지고 폭력을 사용하고요. 심지어 김소영이 보는 데서 집안에 배설을 하는 등
0: 예.
1: 심각한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부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도 당했거든요.
0: 예.
1: 초등학교 때 이 친부의 전화기에서 이 외도의 증거를 찾아서 엄마에게 알렸고 이혼을 했는데 그 후에 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그 후에 남성들에게 핑계될 때는 아버지를 또 언급하고 아버지를 또 팔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 물건 훔치다가 발각됩니다. 그리고 따돌림에 등교를 거부해서 유급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뒀고요.
0: 예.
1: 후에 검정고지 거쳐서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도 절도 사건 일으키면서 자퇴를 했거든요. 이후에 2023년에 뭐 슈퍼마켓, 화장품 가게 등에서 5번 절도해서 소년 보호 처분 받았고요.
0: 예.
1: 근데 당시에 절도 사실을 좀 들키면은 엄마가 변상해주고 선처 호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받기도 했거든요.
0: 예.
1: 법원 이렇게 봤어요. 궁핍한 경제적 환경에서 금전적, 물질적 욕구에 대한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살아온 거다.
0: 절도가 많이 있었군요.
1: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남성들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한 게 주된 동기였다는 거죠.
0: 예.
1: 그리고 동성보다 이성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이성을 쉽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0: 예.
1: 그러면서도요. 교제 기간이 짧아요. 또 피상적이었고 애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무렵에도 인스타그램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이성관계를 만들어왔다.
0: 이성에게 뭘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니 네. 주더라.
1: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능과 성격이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Q 74, 하위 4%입니다.
0: 예.
1: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중정보 처리 능력, 또 인지적 유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치밀하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0: 예.
1: 진단이 나왔어요. 복잡한 학업이나 직무 환경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데도 계획 범행을 저지른 거죠. 또 사이코패스 검사도 중요한데 PCR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0: 예.
1: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딱 걸린 거죠. 특히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돼서 이제 정서성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이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0: 예.
1: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검거 후에도 자기 연민만 드러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나 유가족이 겪을 아픔은 고려하지 않아요.

0: 예. 공감 능력이 없어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 앞서 이제 지적 능력을 말씀하신 건 지적 능력과 이제 범죄를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풀기 싫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약물로 이성관계를 쉽게 결론 지으려는 뭐 이런 맥락도 들어가는 건가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1: 예.
0: 애초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물에 대한 동기가 있었잖아요.
1: 예. 근데
0: 재산적인 탐욕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수적으로 성격 장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있었는데
1: 예.
0: 여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낮은 지능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또 한 교수가 증언을 했는데요. 이때 낮은 지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 미쳤을 것이다.
0: 예, 이런 언급도 했었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일단 김수호영은 살인의 고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0: 네, 세 명의 피해자에게는 약탄 음료 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세 명의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료를 주긴 했지만 이거 원치 않은 성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재우려고 한 거다.
1: 예.
0: 성범죄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김수호영은 젊은 남성들과 이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폐쇄적인 공간에 유인한 다음에 약물을 섭취하게 하는 일관된 범행 수법을 이용했다.
1: 예.
0: 각각의 범행 결과를 토대로 약물 투여량을 점점 높이거나 또는 상당량의 술과 함께 섭취하게 하는 등 점차 의식불명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러다 두 명을 살해한 거죠. 미필적이기는 하지만
1: 예.
0: 계획적으로 살인을 연달아 저질렀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살인 고의에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게 AI입니다.
1: 예.
0: 네. 좀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AI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냐
1: 예.
0: 이 부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각기 다른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시키면서 AI 등의 AI 대화 등을 통해서
1: 예.
0: 점차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AI가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죽는다. 그냥 두면 안 된다. 119에 신고해라. 계속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특히 약물 음료를 투약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
1: 예.
0: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를 계속 접한 거예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된 거죠. 그러한 인식 하에서 마지막 이제 5번, 6번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1: 예.
0: 게다가 의식불명 시간이 뭐 8시간, 16시간, 32시간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이게 일종의 인체 실험 아니냐. 이런 법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법원은 일종의 인체 실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어떤
1: 그러니까
0: 내용이
1: 예, 예. 의식불명이 이약을 약물 투여 방법이나 용량을 바꾸면서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지? 그러면서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ChatGPT가
0: 네.
1: 그건 무시했다 이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들어간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예.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지만 미필적 예. 고의였다고 보는 거고 형사적으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예.
0: 당연히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고의는 고의인 거고요.
1: 죽을 수도 있음을 네.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라는 네. 거죠?
0: AI에게 질문한 내용들 몇 개만 추려보면 이제 예. 이런데요. 사실 판결문 108쪽 중에 한 20페이지가 AI 대화예요.
1: 아 그래요?
0: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1: 예.
0: 했고 최근 형사 사건, 형사 판결에서 AI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이런 질문. 수면제 과다랑 술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러고 바닥에 쓰러지고 사망하면 어떻게 돼?
1: 예.
0: 술 취한 친구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돼? 자 AI는요 위험하다면서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면서 계속 답을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을 해요.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이
1: 예.
0: 벌어진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고 술까지 마시면 큰일 난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답을 계속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처럼 질문을 묻고 싶은 것만 반복을 합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였던 3번 피해자를 두고 나온 다음에 뭐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시간을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1: 예.
0: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그때는 5번 피해자였거든요. 그날 5번 피해자 사망했어요. 그리고 AI가 이제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을 알려주니까
1: 예.
0: 과실 뜻이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상식과 지능을 보여줬는데 특히 AI 대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소영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1: 예.
0: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러자 기억이 안 난다.

0: 내가 AI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는지 어떤 답변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1: 예.
0: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법원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소영이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이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남성들과 당시에 나눈 대화의 내용, 먹은 음식 뭔지, 마신 술이 어떤 종류인지, 양은 어땠는지 그때 피해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기억해가지고
1: 예.
0: 피해자 진술? 고소인 진술? 이거 틀린 거 틀렸습니다. 그 사소한 기억의 오류까지 집요하게 반박했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아무리 전체적인 지능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건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런 AI 채팅만 기억 못하냐. 이것만 어떻게 전혀 기억 못하냐.
1: 그건 좀 의아하네요.
0: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1: 거짓말은 다 기억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앞서 지적 능력이 이제 평균보다 좀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기억한다는
0: 네.
1: 것도
0: 네.
1: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네, 물론 그 지능이라는 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어떤 예.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종합적인 지능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능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판단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법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지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1: 예.
0: 예, 또 이 사건에서 살인의 방법 또 상해의 수단으로 쓰인 게 약물입니다. 약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알 넘는 약이 있었어요.
1: 예.
0: 이제 2025년 8월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아 옵니다. 그런데 명분이 뭐냐면 성범죄를 당했다. 성범죄로 인한 PTSD를 이유로 약물을 처방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처방받아서 구입을 한 약의 양이 약 1150여 알입니다.
1: 예.
0: 굉장히 많은데요.
1: 그런데 이게 이제 수면제 성분의 네. 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1: 예.
0: 다양한 약이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고요.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 자기 약이면 자기가 복용하는 게 맞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일부가 남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 김소영의 모발 12cm에서 성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모아놨고 거의 다 범행에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런 약들을 주방으로 가져가서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식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음료에 타서 복용하게 한 건데요. 법원은 사전에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고의. 잠은 재우기로 했으니까 재우고
1: 예.
0: 싶어. 재울 거야 라고 한 거니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또 죽일 거야. 죽어라. 이건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고
1: 예.
0: 판단했습니다.
1: 아 그런데 그것도 좀 끔찍하네요. 요즘
0: 네.
1: 또 말씀하신 대로 AI가 잘 발달돼 있어서 이런 수면제를 다량으로 어디선가 구입할 수 있다면
0: 네.
1: 이걸 또 어느 정도 배합해서 방법들은 AI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약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실제로 먹지 않고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김소영은요
1: 예.
0: 성폭력 피해 후에 성적 접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방어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1: 예.
0: 그리고 어떤 남성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 조력자로부터 계속 조언을 받거든요. 20만 원 절도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 사건
1: 예.
0: 피해자 아니라 그 전입니다. 다른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도로 고소당하니까 3일 뒤에 유사강간으로 맞고소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그날 정신과에 가서 PTSD 호소하면서 약을 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이렇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들에게 같은 시기에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고 또
1: 예.
0: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기절시켰다.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1: 예.
0: 이례적이다. 따라서 성범죄 방어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김소영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떤 남성을 쓸 때 약물 음료를 건넨 거는 어떤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0: 네.
1: 않았고요.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범행의 피해자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1: 예.
0: 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뭐 범행을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너무 화가 좀 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이제 유리하게 고려된 거잖아요. 또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년기의 학대나 뭐 사회적 고립 같은 불우한 성장 환경,
1: 예.
0: 또 사회성을 전혀 기를 수 없었던 환경,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진 사회적인 고립, 또 저조한 지능 이런 것들도 살인 범행의 일부 원인이었다. 이 점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1: 예.
0: 하지만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1번 피해자에 대한 모텔 사건은 유죄였지만 2주 전에 있었던 인도 음식점 사건은

0: 무죄였거든요.
1: 예.
0: 당시에 와인 두 모금 마시고 10초 만에 쓰러졌는데 이게 너무 빨리 쓰러진 게 오히려 무죄의 단서가 됐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번 피해자 쓰러질 때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이때보다 훨씬 빨리 쓰러졌으면 양이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근데 당시 쓴맛도 못 느꼈고 침전물도 없었고 모발의 흔적도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증거가 없다라고 봤고요. 양쪽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요. 1심 판결문이 100쪽이 넘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따져볼 게 많단 얘기고 유죄로 보기 위해서 설명할 게 많단 얘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 나올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김소영 살인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서울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4: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0: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0: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 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다.

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전국이 16도에서 23도의 분포인데요. 서울은 현재 19.6도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지만 오늘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과 밤 시간에는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가 30도까지 예상되고 광주와 부산은 29도, 서울과 수원, 전주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는 경상도 해안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8: 고향 특례시.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